이 기분 좋은 하루 시작이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아마 많은 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커피 한 잔 주문하시겠습니까? 오늘 커피는 제가 배달 갑니다. 수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

같이 드시죠. 네, 포실포실 감자. 네, 저희가 찾은 거 보내드리고요. 9773님, 이사를 해서 로봇 청소기를 샀는데 어제 온다 하더니 지연됐어요.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얼른 와주세요 하셨습니다. 요즘 로봇 청소기는 꽤 많이 진화가 됐겠죠. 저는 완전 초기 로봇 청소기가 집에 있는데 사실 초기에는 이게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지 혼자 돌아다니다 마는 건지 그랬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겠죠. 요즘 로봇 청소기는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완전 좋아졌다고 하네요. 저희 제작진들은 다

1137님이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감자 너무 맛나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자를 쪄서 고추장에 찍어 드신다는 얘기죠. 어 그래요? 얘기 처음 듣네. 대충 맛이 예상되긴 하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한번 시도해봐야겠는데요. 고추장에 찍어서 찐 감자를. 8807님.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반가운 택배 들고 갈 준비하고 있는

오타가 나가지고 저도 읽으면서 붕어짱은 뭐지?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거기선 그렇게 부르나 보다 했는데 역시 오타였군요. 예. 붕어짱. 아, 붕어짱도 괜찮은데요? 예. 자, 아, 직관적인 선곡입니다. 장희수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A2의 달콤한 나의 도시.

도시에서 이렇게 충전할 돈이 없어요라는 문구를 띄운 채 구걸하는 로봇 거지들이 잇따라 목격되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이런 일까지 로봇이 대체하는 세상이 온 걸까요?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됐고요. 오늘 계속해서 커피 주문 받고 있습니다. 차디가 보내준 커피. 뭐 커피 한 잔.

흐름, 이 기류, 에, 또 에, 같이 가시는 거죠. 에, we go together죠, 그죠? 에. 그래요. 비더레츠 그 티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에, 뭐 근데 그 꼭 뭐 비더레츠 입은 거 써 있지 않더라도 에, 그냥 빨간 거면은 뭐 우린 통하죠. 에. 차준커 보내드립니다. 내일 경기가 있잖아요. 그 보니까 제가 이제 3, 4부, 3부를 시작할 때 경기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3, 4부는 약간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글을 좀 이렇게 받아보면서 노래도 들려드리고 같이 이렇게 그 이렇게 어디 동네에서 만나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TV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뭐 중계까지는 아니고요. 같이 이렇게 좀 토론도 좀 하고 3, 4분은 그런 시간 가지면서 노래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에, 좀 이렇게 뭔가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노래들 좀 듣고 근데 이제 그렇죠. 네. 그런 뭐 특집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뭐 어차피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네. 내일 경기 기대가 됩니다. 차준거 보내드립니다. 네. 태극전사 닭강정 사장님 노래 듣고 오죠. 카더가든의 로맨틱 선데이 김혜정.

가드가든의 로맨틱 선데이 들었습니다. 2562님. 남편이 요즘 개발하는 상품이 있는데요. 마무리 단계입니다. 주변의 반응이 좋은지 조금만 참으면 부자 되게 해준다고 하면서 매일 입꼬리가 실룩실룩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남편아, 내가 21년을 참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호강시켜주는 거 맞지? 진짜로 대박나면 어떤 제품인지 사연 다시 보낼게요. 하셨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예, 일단 우린 숟가락을 좀 얹어야겠어요. 행운의 차중컵 보내드립니다. 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제품인지 너무 궁금해서, 대박이 나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대박이 나길, 예, 간절히 바라보면서, 너무 궁금해요. 무슨 상품인지. 예. 행운의 차중컵 보내드립니다. 8202님. 저희는 그냥 일하는 사무실인데요. 차디 사인 한 장 부탁드려도 되나요? 차디 사인 걸어두면

계신 분들이 있고 또 뭐가 있지? 아, 호랑이 그림. 예, 네, 호랑이 그림도 뭐 네. 그 집을 지켜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뭐 아, 워낙 지금 보내드리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사람이고 커피도 안 좋아하는데 심지어 그저 내가 그냥 내가 원조였는데 무언가를 뺏긴 느낌이랄까? 저처럼 조용히 응원하면서 항상 듣고 있는 청취자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꼭이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 14년째 듣고 계신데 아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커피 주셨네요. 뭐 이런 사람 뭐야 이거. 아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어 진짜. 에. 아 저는요 이렇게 묵묵히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은 차준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년 만에 저게 차준컵 드리네요. 좀 죄송한데 진짜 사연 쭉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1: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레이얼스 클래식의 레미네센스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육아용품 전문

일인가? 그렇게 재밌나? 그냥 궁금해한 정도로 말곤 하는데 이슈긴 이슈인가 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관계를 위해 적당히 받아준다. 2번 단호하게 안 좋아한다고 말한다. 이게 좀 애매하네. 뭐 그냥 뭐 그 동영상 문자 보내오는 건데 이걸 또 막 강력하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계속 받고 있자니 좀 피곤하고 그죠?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1번 적당히 받아준다. 2번 안 좋아한다고 말한다. 번호와 함께 의견을 주세요. 추첨 통해서 곰팡이 제거 클리너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910 콩은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최성곤의 네가 좋아. 윤성근 신지원님이 청해 주셨네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아니 뭐 그냥 이모티콘 보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김동학님은요. 당연히 2번이죠. 형순이 입장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관심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야 재밌는 거지 혼자 떠들면 재미도 없으실 거예요. 좋습니다. 아 그렇죠. 에, 그 프로그램을 보지도 않고 뭐 뭔 내용도 모르고 그냥 빌런이 있다는 걸 뭐 어디서 듣긴 했는데 에, 왜 빌런인지 이런 걸 또 알아야 대화가 이어지는 건데 또 이 대화를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 찾아보는 것도 또 이것도 또 좀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죠? 김대현 씨 1번이요. 저희 가족 단톡방에도 궁금하지 않은 정보도 계속 올라오는데 그냥

꼭 이 글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늘이 당신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뭐 이런 그런 다 알 만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새벽 6시에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네. 5249님, 싫어할 것 같은 주제로 깨톡을 더 많이 보내는 건 어떨까요? 일명 거울 치료?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김범수 씨가 형님 뭔가 좀 못마땅하신가 봐요. 결과 발표와 곡 소개가 왠지 좀 떨떠름하신 듯. 아, 그렇게 느껴지셨습니까? 어, 아닌데, 아, 근데 그 못마땅한 건 아니고요. 이게 쭉 결과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간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들어야 되는 시간이 와서 시간 계속 체크하고 있다가 그냥 빨리 넘긴 것 뿐이었는데. 약간 떨떠름, 아, 결과가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렇게 들으셨구나. 예, 그건 전혀 아니고요. 네. 박보경님은요, 제가 그 형수님처럼 회사 동생에게 빌런 솔로 얘기를 늘어놓는 사람이라 뜨끔했습니다. 지금 라디오 같이 듣고 있는데 관계를 위해 받아주고 있는 거였군요. 하하, 하셨습니다. 아이, 뭐, 그 예능을 보고 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뭐, 아무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는 내용이죠. 그 내용도 모르고, 예, 그 같이 뭐, 맞받아칠 수도 없고. 근데 본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곳곳에 사고와 작업 구간 많은데요. 먼저 서울시내 강남순환로 수서 방향 관악터널 한 2, 3차로 모두 추돌 사고로 막혀 있어서 터널 통과하시기 크게 답답해졌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쪽은 금천 부근 2

아, 일단 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박명수의 앵글리 티셔츠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다는 아, 그 감사한 마음에 예, 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양심적으로 출근용으로는 권하지 않아요, 솔직히. 예, 밥줄이 걸린 일에는 쉽게 앵그리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싸우러 갈 때, 불의를 보고 나서고 싶을 때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앵그리 말고 헝그리 하신 분들, 오늘 치킨 노래방, 예, 치킨 맛있게, 하, 180도에 맛있게 튀겨가지고 저 해드리려니까, 어, 치킨 노래방에 많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언제나 변함없이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아, 이 노래 좋아요. 아, 아이브의 노래입니다. Attitude.

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저는 코미디언이고요. 여러분께 웃음을 드려야 되지 여러분께 부담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 부담은 제가 안고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수요 1부는 명수 초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77가지의 선물이 있어요. 예, 국내 라디오 중에서 선물을 이렇게 77가지를 갖고 있는 77개죠? 예, 이 선물을 갖고 있는 라디오는 저희가 독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선물을 저희가 갖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선물이에요. 이게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어서요. 예, 몇 개월 동안 안 쓰면 안 되고 다 드려야 되거든요. 다 여러분 겁니다. 그래서, 일부 명수 초이스는 여러분들의 짜잘한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고 그 고민에 정확히 100% 일치하는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 고민에 딱 걸맞는 35년 예능 외길에서 걸어온 저로서 어떻게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섞어서 매칭을 시키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2부에는 정말 재밌습니다. 도전 치킨 노래방 있어요. 노래방에서 이분이 만든 노래로만 2시간 가능하죠. 오늘의 가수는 히트곡 부자 제가 좋아하는 형인데 연락을 안 해요. 한 살 차이인데 그냥 형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진짜 제가 키 더 큽니다. 윤종신 씨, 윤종신 씨. 사람 괜찮습니다. 제가 겪어본, 35년 같이 겪어본 연예인으로서 윤종신은 사람 괜찮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예. 근데 안 괜찮은 사람을 안 괜찮다고는 말을 못해요. 진짜. 그냥 대꾸를 안 하죠. 예.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윤종신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35년. 역시나 인과응보라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베풀었기 때문에 예, 인과응보 잘 됩니다. 예, 아주 뭐 1등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잘 되고 예, 뭐 자식 농사도 잘 되고 예, 윤종신 피할 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윤종신의 노래를 다섯 곡을 골랐어요 저희가. 그래서 윤종신의 노래를 무조건 다 꿰차고 있는 분들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한 소절을 저희가 흘려드려요. 그리고 다음 소절을 정확하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불러주시면 음정 박자는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음정 박자가 너무 엉망이면 그건 땡인데 그 다음 부분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불러주면 치킨을 쏴드리겠습니다. 아, 재밌죠? 예, 윤종신의 노래 중에 뭐 요새 굉장히 많은 노래 있잖아요. 뭐가 있지? 나나나 아니 나나니야 내가 내 좋니 좋니 빙수야 밥빙수 오늘 나와라 그대 향한 내 본능적으로 느껴져서 워워워워 뭐 엄청 많잖아요. 아무튼간에 그런 노래들을 저희가 틀어드릴 거예요.

진짜 지나가는 외국인 1,000명을 데려다 놔도 맛있다고 그럴걸? 그죠? 그래서 저는 한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우리가 또 참, 우리가 한우가 또 있네요, 여기. 국거리용 한우가 있어요. 예, 46번에 있는 국거리용 한우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그, 저희는 한국 밥을 못 먹어가지고 현지식이 안 맞으니까 미치는 것 같아요. 누가 김을 한 봉지 싸왔더라고. 그래, 그걸 뜯어가지고 먹는데 막 미친 듯이 막 거기 막 그 뭐라 그래야 돼? 날아가는 쌀에다가 먹는데 외국 딱 한 장 딱 먹더니 안 먹어. I think it tastes, see, 바닷맛 난다고. 예, 그리고 안 먹더라고. 뭐 그런 거지 뭐 다. 그러니까 나는 근데 바베큐는 뭐 어느 누구건 다 좋아합니다. 예. 아, 윤은정님, 운동화가 더러운데 세탁소 맡길까요? 제가 팔을 희생해서 6,000원 아끼고 직접 빨까요? 아, 6,000원을 아끼려고 직접 빤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여유가 있거나 집에 계시면은 뭐 그냥 칫솔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서 닦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워낙 바쁘고 정신없는데 이렇게 운동화를 빠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지금 이렇게 본인이 직접 빤다고 생각하는 거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혼자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는 제가 6,000원 아끼려고 합니다. 예. 저도 해요. 저도 집에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6,000원 아끼려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6,000원 아끼려고 주차 몰래 골목에 다잖아요. 시간 6,000원인데 몰래 하잖아요. 아, 솔직히 가끔 잠깐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주정차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또 5분만 탈착 된다고 그러다가 딱지 땡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6,000원 아끼지 마시고 예 주차하시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예, 뭔 얘기만 하면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6,000원 버세요. 6,000원이 작어? 그리고 또 내가 빨아야 또 이게 구석구석 잘 빨 수 있거든. 그러니까 6,000원 내고. 근데 한때 또 그런 것도 있었어. 옛날에 이렇게 좀 빈티지한 운동화 있었잖아요. 이렇게. 별표 그려져 있는 신발. 그 뭔지 아시죠? 무슨 구스 이런 거. 그거를 갖다 놨는데. 저희 집에 계셔도 이모님이 그걸 쎄 이렇게 빨아놨어요. 너무 더러워서 빨아놨는데. 그 맛에 씻는 건데 그걸 빠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고 싶었는데.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신발 결국은 못 신었어요. 너무 하얘져가지고. 예, 그런 던 적도 있었는데. 자. 아, 본인이 직접 6,000원 아끼려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인 셀프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셀프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셀프로 하는 게 뭐가 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셀프

꼬꼬 노래, 윤종신 형 노래. 자, 아, 또 계속해서 시작해야죠. 예. 안직환님이 주셨습니다. 청소기를 사야 하는데, 로봇 청소기를 살까요? 무선 청소기를 살까요? 저는 무선 청소기 삽니다. 무선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아무리 좋고, 뭐, AI, 뭐, 저, 피지컬 AI가 나오고, 뭐 로봇가 나온다고 해도, 아, 지금 멀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상식적으로 로봇가 나와서 인간처럼 청소해주고, 바퀴벌레 잡고, 이거 못해요. 안 됩니다. 지금 10년 있어야 돼, 10년. 지금, 예. 자기가 직접 청소하는 게 좋아요. 무선 청소기 선물로 드릴게요. 아니, 무선 청소기로 하세요. 그럼

0: 퀴즈까지의 선물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명분 있는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나 왜 이렇게 잘하지?
0: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한 소절만 이어 부르면 행운의 치킨이 쏟아집니다. 도전 치킨 노래방. 자, 전국 투 채널 생방송으로 예, 전국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유일무이합니다. 자, 남들이 부를 때는 저걸 아이고 야 저걸 저런 아이고 틀리나 싶지만 막상 내가 불러보면 머릿속이 하얘지죠. 압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는 사람만이 치킨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아나운서처럼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하는 남자, 제가 좋아하는 형 윤종신 씨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각 번호에 윤종신 씨의 히트곡이 적혀 있거든요. 전화 연결이 되면 번호 하나를 고르시고요, 한 소절을 듣고 바로 뒤를 이어서 정확하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불러주시면 성공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거 몇 번을 설명해도 또 이렇게 모르는 사람 있어요. 빙수야 밥빙수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하면 딩동댕동 하고 지금 치킨 튀기고 있거든요. 여기서 바로 쏩니다. 바로 쏩니다. 아시겠죠? 예, 쉽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노래방 신청합니다. 지금부터 샵 8910 윤종신의 윤종신이 없으면 못 사는 예 진짜 윤종신의 완전 팬들 예 극팬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신 노래는 내가 다 꿰차고 있다. 치킨 바로 받아가시면 되고요. 자기 소개 안 해도 됩니다. 창피할 일 없습니다.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이쪽으로 시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이 노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노래도 예제에 있을 수 있어요. 윤종신이 부릅니다. 자, 고속도로 로맨스.

0: 벌써 20년 전이긴 한데.
1: 네.
0: 그때 제가 이제 상군사령부 있을 때 윤종신 씨는 그 군악대에 잠깐 계시다가.
1: 예, 예.
0: 아마 그 당시에는 문선대라고 해서 국방부로 다 차출돼서 갔거든요. 연예인들이.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때 잠깐 그렇게 저랑 같이 배식도 받고 둘 다 체크함해가지고 입영 생활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1: 그때 느낌도 사람 참 좋죠?
0: 굉장히 이렇게 수줍음 많은 그런 네. 사람으로 보였었어요, 그때.
1: 예, 네, 예. 네. 아, 뭐, 지금도 수줍음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0: 아, 그 키도 저보다 좀 작더라고요.
1: 키는 저보다 많이 작아요. 예, 예.
0: 네네네. 네.
1: 제가 더 커요.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자, 좋습니다. 아, 네. 윤종신의 노래는 다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0: 뭐,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알고는 있긴 합니다. 네.
1: 그러면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고요. 자, 이건 몸풀이입니다. 몸풀이 해보고 1번부터 5번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노래가 네. 나가고 다음 소절을 부르시면 됩니다.
0: 네.
1: 자, 그럼 같이 이제 목을 푸는 의미에서 같이 불러볼게요. 팥빙수입니다. 빙수야, 시작! 빙수야!

0: 녹지마, 녹지마.
1: 그렇죠. 자, 1번부터 5번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0: 1번 가겠습니다.
1: 1번 존니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2: 존니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1: 다음이요.
0: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죄송합니다.
1: 아깝습니다.
0: 아깝습니다.
1: 아, 본인 저 죄송 제가 MC거든요.
0: 아, 네네.
1: 아깝습니다. 이런 건 제가 하는 거예요. 예.
0: 알겠습니다.
1: 한번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자, 네가 시작.
0: 네가
2: 사랑해서 사랑.
1: 자, 이번에 마지막 치킨 반말이 갑니다. 반말이. 자,
0: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1: 좋아.
0: 여기가 자꾸 막혀.
1: 반말이도 날렸습니다. 예.
0: 아,
1: 윤종신 좋아한다는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0: 옛날 노래는 다 아는데. 아.
1: 이것도 옛날 노래 축에 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정답 들어보세요. 정답.

0: 됐어요, 됐어요. 내려, 내려. 진짜 모르네, 몰라.
1: 맞네요. 뒷부분 모르네요, 지금.
0: 아,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왜 못했어요? 잘한다며요.
1: 아, 죄송합니다.
0: 떨려요?
1: 아, 너무 떨리네요. 근데, 전국 방송은 처음이니까.
0: 아니, 그럼 저기, 로컬 방송은 네. 해봤어요?
1: 아니, 아니 로컬은 좀 많은데.
0: 아니, 그리고 이 존니는.
1: 네. 네.
0: 그 다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이걸 모른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1: 네네.
0: 예, 소정의 기념품 보내드릴게요.
1: 그, 죄송한데, 혹시 저희 가족들 전국 방송인데 한번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0: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요. 가족 중에, 아, 네, 가족 중에 한 분만 하세요, 한 분만. 한 분.
1: 울미영이 사랑한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개봉 선물 드릴게요. 네. 자, 다음 분 2291번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아, 595 하나님이신가요? 595 하나님 전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반갑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0: 여성분이신데 윤종신 좋아하세요?
2: 네, 윤종신을 사랑하고, 아까 1번이 강릉이라 하셨는데 저는 동해시에 살고 있거든요.
0: 예, 예.
2: 강씨기 때문에 제 이름은 강종신이라고
0: 알겠습니다.
2: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0: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2: 아, 예. 저희 애기 아빠랑 같이 욕실 공습하고 있어요.
0: 아이고, 더우신데 고생 많네요.
2: 네.
0: 스피커폰이세요?
2: 아니요. 아, 지금 욕실 안에 있어서 아, 울리나요?
0: 너무 울리는데 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될까요? 예, 예. 왜냐면 애청자들이 네. 조금 답답해할 수 있으니까.
2: 여보세요? 예, 괜찮으신가요?
0: 좋은데, 좋아요. 자, 아, 윤종신 노래는 다 꿰차고 계시죠?
2: 아, 네, 제가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0: 자, 몸풀이 하겠습니다. 몸풀이. 아, 1번은 이제 안 되고요. 네.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 네.
0: 자, 그냥 몸풀이. 자, 빙수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빙수야.

0: 처음에 봤던 순간이라 찰나의 전율을 잊지 못해. 오, 오, 오, 오, 오, 오.
1: 들렸어요. 들렸어요. 이제 지금 한 마리 날라갔는데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반말이 이제 반말이에요.
0: 아, 네.
1: 자, 어디서 틀린지 안 가르쳐 줘요. 여기서 맞추면 반말이에요.

0: 아, 이, 아. 근데 죄송한데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1: 네.
0: 어떻게 갑자기 이걸 알아서 불렀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다 지금 보고 있으니까.
1: 제가 솔직하게. 그 저희 애기 아빠랑 같이 일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저희 애기 아빠가 지금 옆에서 알려주죠? 엄청 서포트를 해주고 있어요. 아,
0: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방송 네. 방송법상 그건 안 돼요. 치킨 반말이 취소. 치킨 반말이 취소.
1: 아, 네, 네.
0: 그래도 남편이 열심히 살고 저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막. 꽁냥꽁냥 재밌어 하시니까 제가 아이스크림 케이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윤종신 좋아하면서 아 이걸 몰라면 어떡해요. 아유.
1: 아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0: 근데 왜 몰라요? 떨려서 아, 그래요?
1: 네 많이 떨렸어요.
0: 편하게 생각해서 이걸로 스타 되는 거 아니니까 아무튼 저 남편분 안부 전해주시고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구 하나님 갑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예 방금 윤종신 얼마나 좋아합니까?
2: 아, 윤종신 씨, 그, 처음에 얼굴 없는 가수로 나왔을 때,
0: 네.
2: 그때 완전 팬이었다가, 네. 얼굴 나오고서부터 조금,
0: 예.
2: 안 듣기 시작했어요.
0: 그러니까, 아니요, 안 듣기 시작할 때까지, 뭐로 그런 말씀 하세요. 나도 얼굴 없는 가수로 계속 있길 바랬어요. 예, 예. 근데 입이 방정이라서, 이게 재밌는 분이거든요. 예. 자, 좋습니다. 예, 아무튼, 네. 그건 너무 옛날 얘기고, 이제 지금은 워낙 좋아하시겠죠. 예.
2: 네, 그럼요.
0: 자, 일단, 윤종신 노래 다 알고 계시죠?
2: 네, 뭐.
0: 자,
2: 네.
0: 몸풀이 가겠습니다. 팥빙수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빙수야, 팥빙수. 같이 가죠?
2: 녹지마,
0: 빰빠라바라. 빙수야, 팥빙수야.
2: 사랑해.
0: 아, 좋은데요. 자, 2번, 3번, 5번 중에서 골라주세요.
2: 2번.
0: 팥빙수입니다. 나갑니다. 자.
2: 서서히 조린다 빙수용 위생얼음 냉동실 안에 꽁꽁 단단히 얼린다
0: 아 운이 좋았어 이거 솔직히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2: 예,
0: 계신 거예요?
2: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 맨날 부르는 노래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이따 합격하셨습니다 자,
2: 네 감사합니다
0: 치킨 상부가 보내드릴게요
2: 네
0: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557 하나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0: 뭐야?
1: 헤이!
0: 어?
1: 그걸 모르면 어떡해? 몰라요?
0: 아니요. 아,
1: 사랑해. 좋습니다. 연습 됐어요. 2번하고 5번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3번하고 5번 중에서요?
0: 3번이요. 3번.
1: 환승입니다. 주세요!

0: 예. 어, 네네네.
1: 잘하셨습니다. 자, 저.
2: 반말이요? 예.
1: 반말이. 반말이 드리겠습니다. 아니, 반말이 아니고 한 마리 드릴게요. 그냥, 예. 자, 잘하셨고요. 예.
0: 네.
1: 전화 끊지 마시고 주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네.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5: 메디힐 토너 패드
7: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9: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8: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우리

이펙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0: 역시 3, 4차로에서 차선을 긋고 있어서 요금소 이전부터도 여파 크게 봤습니다. 서울시대는 강변북로 일산 쪽 동호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사고 정체에 남아 있고요. 반대 구리 쪽 동작대교 4차로는 고장난 차로, 동호대교 부근 4차로는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 마포대교부터도 더디게 지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5: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4: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어제 오후에 밖을 걷는데 누군가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 구운 달걀이 되는 기분이야. 해의 뜨거운 기분이 피부에 닿는데 진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세트로 밤에는 이제 슬슬 찐 감자가 되는 기분도 듭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에 도움 없으면 잘 때 푹 쪄지는 듯한 느낌 아시죠? 6월 더위도 충분히 힘든 전국의 구운 달걀과 찐 감자 여러분, 시원한 거 꼭 챙겨 드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약간 핑크핑크합니다. 지금 제가 모자를 뒤집어 썼는데 앞으로 쓰면은 조금 더 핑크핑크해요. 장영수님께서 날씨가 더우면 저 정수리가 익을 정도로 햇살이 강해요. 정말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약간 그런 유럽 날씨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늘로 가면 조금 살만하고 햇볕을 쬐면은 정말 못 견딜 것 같고. 네. 김주원님께서 남쪽 지방은 어제 오늘은 살랑살랑 시원했어요. 이번 주는 시원할 건가 봐요.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입니다. 정말 더웠다가 좀 선선했다가 막 비가 왔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네. 어젯밤에 저도 자다가 중간에 너무 더워서 막 베개가 젖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일어나서 에어컨을 좀 켜고 잤어요. 네. 1945번님께서 안녕하세요. 구운 달걀입니다. 반팔 반바지 입었더니 맨살이 구워질 것 같은데 외근 나가야 해요. 후오 하셨습니다. 아이고, 야, 외근을 나가야 되는데 반팔 반바지를 입으셨구나. 약간 선크림 바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4581번님께서 폴디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구워진 달걀이에요. 빵 굽는데 저까지 구워지는 줄. 아, 베이킹 하시는구나. 약간 괜히 또 빵 굽는다 그러니까 계란빵 이런 거 먹고 싶고 그렇다. 그쵸? 네. 왜 빵집에서 계란빵은 안 파는 걸까요? 계란빵 좋아하는데. 정주리님께서 저희 동네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인데요. 그래서인지 아직 선선합니다. 저는 아직 실온 달걀이에요. 오, 아, 서해 그쪽이라서 조금 덜 더운가요? 오호, 실온 달걀. 실온 달걀이라 함은 달걀을 꺼내놔도 될 정도로 선선하다 뭐 이런 거겠죠? 네, 금방 거기까지 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걸리면 생기는 증상, 나는 이런 거 경험해봤는데 요랬다 이런 거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혜림님께서 저 외출하면 더위를 사냥한다는 그 아이스크림 꼭 사 먹어요. 너무 더워. 맞아. 아이스크림은 클래식이에요. 네.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팍 부셔가지고 나눠 먹는 느낌 좋죠. 뭐 나눠 안 먹어도 그냥 내가 혼자서 두 쪽 다 먹으면 더 맛있고요. 이슬이님께서 저희 남편은 하루에 샤워를 5번은 해요. 더위를 너무 타서

가습효과 같이 있는 그런 선풍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 쓰면 좀 좋다고는 하는데 가습기 틀고 선풍기 틀면 그게 바로 습식 사우나. 아 진짜 네 선풍기 없으면 저도 못 잡니다. 7396번님은 진짜 구운 달걀 생산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고온에서 달걀을 구워내기 때문에 여름에 구운 달걀 생산은 진짜 땀 범벅입니다. 구운 달걀 많이 이용해주세요. 그 많이 이용하는 사람 여기요. 저요. 저 진짜 구운 달걀 너무 좋아하거든요. 구운 달걀 먹으면 약간 뭔가 그런 찜질방 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면서 모르겠어요. 그거는 조금 더 감칠맛이 있다 그래야 되나? 향도 있는 것 같고 덕분에 아,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한 분들 중에서 제가 한 분

뭐요?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충전 필요합니다. 제발. 아니 어쩌다가 다리를 다치셨어요? 어떻게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빨리 충전하시라고 커피 보내드릴게요. 황주민님께서 나도 본점 커피 맛보고 싶다. 여기가 그 소문만 무성한 맛있는 커피 준다는 그 집이에요. 잘 오셨어요. 어디 커피 맛 좀 보여드려 봐요. 커피 나가요. 2925님의 신청곡 설안의 사과 하나를 그려 듣고 올게요.

0: 우선 교향악단에 지금 퍼스트 바순이스트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1: 뭐 수석주장?
0: 아,
1: 뭐.
0: 아
1: 프린시플?
0: 아, 되게 거만하다 지금. 네, 수석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1등, 네.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초록빛이라는 노래에서 중간에 바순 연주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연주를 해준 친구가 이 유성건이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잠깐 어제 귀국해서 왔다 그러길래 제가 좀 불러봤습니다. 아니 한국에 왜 갑자기 온 거예요?
1: 이렇게 우연치 않은 개로 홍보를

0: 안녕하세요. 나의 첫 바순 연주자. 아, 성함이요? 뭐라고요? 저는 유성권이라고 합니다.
1: 여러분, 제가 참고로 바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 성 왜요? 성권이라는
0: 뜨거운 친구가, 감자님 한번.
1: 아, 잠깐만요.
0: 저 지금
1: 뜨거운 감자님이 좀 언짢은 문자를 보내셨어요. 아,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세요.
0: 아, 못하겠는데요?
1: 제가 읽어드려요.
0: 아, 네.
1: 약간 정혜인 씨 느낌 있어요. 진짜로요. 뜨거운 감자님 핸드폰 바꾸실 때가 됐나 보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약간 깨진 것 같아요. 산산조각 나버린 거 아닐까요?
0: 아니, 안 떨렸는데 엄청 떨리는데요. 저거 읽자마자.
1: 9091번님께서 폴버검 친구 공유성건 하실래요?
0: 그것도 좋은데요?
1: 이제 너 이제 빨리 가세요. 저희는 성건 씨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리사이틀 화이팅!
0: 감사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5: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웃음도 활력도 되찾고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믿으세요.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이거 진짜라니까요. 저 유승은이 증명합니다. 이제 미라클의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6: 매일 오후 4시
7: 윤정수
6: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대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0: 5701번님께서 떡튀순이요 월드컵 아주 진심으로 진행해주세요. 아 진짜 입에 침이 고입니다. 갑자기 목이 막 안 풀렸는데 어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아, 지금 목이 갑자기 막 풀리고 있어요. 아 침이 고여야 되나봐. 진짜 지금 밖에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이 샐러드 골라달라고 지금 로비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네, 절대 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자 우리 월드컵 메뉴 월드컵 진행을 위해서 가을광장의 장원영 가원영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오규나 PD입니다.
0: 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8강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긴장돼.
1: 첫 번째 네. 파인애플 피자 대 떡튀순.
0: 파인애플 피자.
1: 파인애플 피자.
0: 새콤하게.
1: 자, 두 번째. 바베큐 치즈버거 대 네. 스테이크 샐러드.
0: 아, 바베큐 치즈버거.
1: 오. 샐러드 아니었어요?
0: 아니, 왜냐면 이제 중요한 경기잖아. 나도 힘 같이 내줘야죠. 선수들이랑 같이 응원하려면.
1: 스테이크가 올라갔는데?
0: 아, 그래도 샐러드. 오케이. 매일 먹으니까요.
1: 알겠습니다. 세 번째. 족발 대 미나리 삼겹살.
0: 아, 미나리 삼겹살. 오.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보고 싶습니다.
1: 자, 네 번째 대지는 조금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0: 네.
1: 최강록 셰프님이 폴킴만을 위해 준비한 고추장 당날개 조림 대 장모님께서
0: 이거 관측.
1: 장모님께서 우리 사랑스러운 사위 폴킴을 위해 정성스럽게 끓여주신 부대찌개.
0: 아, 저 진짜 근데 이거 농담이 아니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우리 장모님이 해주신 부대찌개예요.
1: 맞아요.
0: 네. 최강록 셰프님 가겠습니다. 어머니 우리 같이 그거 먹어요.
1: 어떻게 장모님께 괜찮으시겠어요?
0: 제가 장모님 나눠드려야죠. 그러니까 당나귀 조림 같이 어머니랑 먹을 거니까. 네.
1: 알겠습니다. 뒷수습은 알아서 하시고요. 네. 4강전 가볼게요.
0: 네.
1: 파인애플 피자 대 바베큐 치즈버거.
0: 아... 바베큐 치즈버거 잠깐만 저 원래 약간 파인애플 피자에 좀 마음이 많이 갔었는데 네. 바베큐 치즈버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1: 오 알겠습니다. 바베큐 치즈버거. 자 두 번째
0: 네?
1: 미나리 삼겹살 대 최강록 셰프님이 폴킴만을 위해 준비한 고추장 당날개.
0: 근데 왜 당날개에만 이렇게 갑자기 치트가 들어가는 거야? 치트키가?

0: 자, 마지막 결승입니다.
1: 네.
0: 아, 이거 너무 제가 최강록 셰프님을 붙여버리는 거라.
1: 진짜 나 최강록 셰프님 음식 먹어보고 싶어.
0: 아,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결승. 네. 바베큐 치즈버거 대 고추장 닭날개 조림.
1: 아, 여기는 최강록 셰프님.
0: 아,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하셨는데 그쵸. 요리하셔야죠.
1: 그죠, 그죠. 아, 그럼 약간 당연히 최강록 셰프님. 그럼 최강록 셰프님이 아침에 저희 집으로 10시에 와주시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어, 괜찮다.
0: 괜찮죠.
1: 어, 괜찮다.
0: 괜찮죠.
1: 어, 주방 청소해야겠다.
0: 그럼 이걸로 갈까요?
1: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예상한 결과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장원영 오기나 오원영 씨, 오원영님의 탓입니다. 오원영 PD님 탓이에요.
0: 그러면 자, 최종 폴킴의 최종 선택은 최강록 셰프님이 폴킴만을 위해 요리해 주신
1: 먹어야지
0: 고추장 닭날개 조림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0: 제가 용돈 보내드릴게요. 한 번만 봐줘요. 자, 네, 메뉴 월드컵 챔피언 최강록 셰프님의 고추장 닭날개 조림이 차지했습니다. 송희사님께서 장모님 듣고 계신 거 아닌가요? 8강에서 떨어진다고 우리 장모님 지금 이 시간에 듣고 계실까요? 장모님 오늘 늦잠 주무시기를 간곡히 바라봅니다. 2388번님께서 장모님 패! 아니 뭐 장모님 패 이런 게 어딨어. 뭐 장모님이 지금 무슨 요리사 대회 나간 거 아니잖아요. 네. 나 민수님께서 몇 대 몇으로 이기는지 맞추는 것보다 이거 찍기가 더 어려워요. 진짜. 이거는 저는 사실 마음속에서 아 그래도 파인애플 피자가 이기겠다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미 초반에서 떨어졌어요.
1: 맞아요.
0: 파인애플.
1: 제일 처음에 떨어졌어요.
0: 모르는 겁니다. 0344번님께서 폴킴님 내일 예상 스코어 몇? 저희는 이미 또 저희끼리 한번 정해봤어요. 마음의 순위를. 저는 1대 0으로 이기는 거에 한 표 하겠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1대 0. 왠지 1이 끌렸어. 지금 밖에서 3대 0으로 이긴다.

아, 근데 이 노래 2절 딱 넘어가면서 갑자기 약간 샘플링처럼 들어오는 그 부분 너무 좋다. 아, 노래 완전 취향 저격인데요. 지금 예상 스코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민님께서 1-0으로 이긴다. 우리 경민님 나랑 똑같네. 나랑 니 척이 왔어요. 오민영님께서 3-0 승으로 가시죠. 민경범님께서 난 2-0으로 이깁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긴다 쪽에 지금 굉장히 많은 표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경수님께서 1-1 무승부. 1671번님은 2-0 승리. 한수임님께서 대한민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2-0으로 승리합니다. 오민영님은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에그니까 에그 토스트도 에그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래요, 에그 타르트 못 참지. 운동했으니까 에그 타르트 먹어도 돼요. 네, 그 단백질은 꼭 따로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에그 타르트 안에 제가 알기로 흰자가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아, 들어가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왠지. 오, 밖에 지금 전문가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한낮이면 어김없이 초여름 더위가 다시 기승인데요. 장거리 운행 중이시라면 환절기 차량 관리 또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먼저 2시간 가까이 화물차 적재물이 도로 위에 쏟아진 사고를 처리했던 서양고속도로 화성휴게소 부근인데요. 서울 쪽을 막고 있던 사고 차량들 정리가 끝났지만 양방향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로 사고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인천 쪽 영동고속도로도 부곡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 혼잡한데요. 이전으로는 광교 터널에서 북수원 그리고 사고 지점인 부곡 부근 속도 뚝 떨어지고요. 부산 쪽 경부선 죽전 5차로 고장난 차로 막혀 있습니다. 서울시내는 잠실 쪽 올림픽대로 노량진 수자시장에서 동호대교 사이 정체 가장 두드러지고 구리 쪽 강변북로 동호대교 부근 4차로 작업 여파는 반포대교부터 받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1911번님께서 안녕하세요. 한 손엔 유모차, 허리엔 강아지 목줄 묶고 산책 중인 애개 육아맘입니다. 아기는 구경하느라 바쁘고 강아지는 냄새 맡느라 바쁘고 저만 정신없이 걷고 있네요. 그래도 이 순간이 참 행복합니다. 그래요. 적어도 셋이서 같이 바쁜 건 바쁜 거네요. 그쵸? 네. 아기가 그래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럴 수 있는 시기일까요? 아, 구경하느라 바쁘다고. 막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가.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소중할 것 같아요. 더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성호님께서 이현우 음악 앨범에 나온 상식인데 손을 들고 날벌레를 지나가면 벌레가 얼굴이 아닌 손끝으로 간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손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뭐 들고 벌레가 많은 곳을 지나가면은 얼굴로 안 붙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어, 제가 한번 조만간 벌레가 많은 곳을 그럼 굳이 찾아가야 되는 거겠죠? 종종 있으니까 한번 지나가 볼게요. 가끔 이제 여름에 무대 위에서 공연할 때 벌레 진짜 많을 때 많거든요. 막 벌레를 먹는 날도 있어요. 제가 그때 손 이렇게 들고서 약간 국기에 대한 경례하듯이 이렇게 해보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8044님께서 가방이 마술 가방이에요. 뭐가 계속 나와요. 비둘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지? 비둘기랑 토끼랑 뭐 강아지 뭐 고양이 다 들어있어요. 안에 일단은 뭐부터 들어있냐면요, 뭐 립밤, 컬러 립밤, 그리고 콜라겐 립밤, 그리고 직접 바르는 립밤 종류별로 있고요. 이제 연고 종류, 그 다음에 입,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호희 형님께서 주고 가신 구찌 청결제 뭐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뭐 인형, 단백질 쉐이크, 괄사, 사탕, 뭐 충전기. 아, 그래도 저 약간 가방 무거워서 오늘은 대부분 다 빼고 왔어요. 오늘 진짜 가방 가볍거든요. 다음에 가방 꽉 찼을 때 한번 제대로 보여드려야겠다. 모델 송혜나님과 함께하는 사연 정쟁 라디오 액션 곧 시작합니다. 저의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어플 콩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해주세요. 광고 듣고 와서 혜나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 제로
6: 위제로

0: 이기지 않을까.
1: 뭐가 됐든 이기기만 하면 얼마나 맞아. 좋겠어요.
0: 아니 6364님 해나님도 저만큼 안 들고 다니실 것 같은데 근데 가방이 왜 이렇게 뭘 많이 갖고 다녀요?
1: 아 저는 약간 일단 쟁이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필요할 때 없으면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 한 번 넣으면 네. 잘 빼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보통 살 때 여러 개를 삽니다.
0: 가방마다 넣어요?
1: 가방마다 넣는다기보단 가방에 넣을 거, 현관, 아. 현관에 넣을 거, 그리고 또 주머니에 넣을 거.
0: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을 옆에 두는 스타일입니다.
1: 저는 심지어 언제든지 빌려줄 수 있게 립밤 같은 경우는 네. 같이 쓰기 좀 그렇잖아요.
0: 그쵸, 그쵸.
1: 저는 짜서 쓰는 립밤 좋아합니다.
0: 아 네. 그래서
1: 바로 짜드릴 수 있어요. 깨끗하게.
0: 그래도 두 개 갖고 다니면서 이거는 빌려주는 용, 이건 내 거, 이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이긴 하네요.
1: 아니 뭐 그 정도면 조금 과하긴 한데 네. 나만 살자님께서 해나님 SNS를 보면 쓰양 같아요. 어제는 바베큐 파티 하신 것 같고 얼마 전에는 버거 3개에 코울슬로에 음료까지 야무지게 드시던데요.
0: 네, 아, 네, 제가 아니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사실 버거 3개는 이제 채소 주문 때문에 네, 그런 거고
1: 할 수 없이
0: 네, 그런 거고 그래도 이제 시켜놓으면 조금씩 조금씩 먹으니까 그리고 네. 또 저희가 거의 운동부와 같아서
1: 아, 여기 진짜 운동량 네. 장난 아닙니다.
0: 운동하고 먹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1: 해야죠.
0: 맞아요.
1: 네. 하키님께서

0: 미주의 무비스타 듣고 왔습니다. 정효민님께서 해나님 그러면 킥캡으로 폴디 안녕 노래 연주해주세요.
1: 아 진짜요? 아니 이걸로 노래가 돼요? 그 연주가? 그러니까
0: 리듬을 하는 거죠.
1: 리듬으로? 네,
0: 한번 해주세요.
1: 제가 꼭 진짜 연습을 네. 좀 해서 올게요.
0: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여러분 저한테 너무 뭐라 그러셨죠? 자, 잘 들으세요.
1: 네.
0: 이건 좀 어렵다.
1: 근데 못 알아듣겠다. 이거 어떻게 맞춰?
0: 여러분 그렇구나. 그래도 뭔 노래인지 알려드리고 나서 했으니까 좀 그래도 그렇죠. 뭔가 네, 들리긴 하죠. 네. 네. 1508번님께서 내 키캡도 자랑해봐요 하면서
1: 너무 귀엽다.
0: 우와 나 저거 갖고 싶어. 어떻게 키캡에 캐릭터를 달 수가 있어요?
1: 캐릭터도 달아요?
0: 아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1: 나도 저걸로 해야겠다.
0: 나 저거 캐릭터 진짜 좋아하거든요.
1: 저 너무 좋아요.
0: 오 진짜 우리 캐릭터 이름 얘기해도 돼요? 안 되죠. 진짜 아깝다. 저 왼쪽에 있는 거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1: 저는 그 색깔 아이들 나오는 제일 밑에 있는 거 좋아요.
0: 저 아래요. 진짜 갑자기 키캡에 대한 저의 마음이 네. 애정도가 확 달라졌어요.
1: 이거 너무 귀엽다.
0: 아 이러면 진작 얘기를 해주셔야지. 나는 아, 굳이 키보드를 왜 막 이랬는데. 아 이런 키캡이라면 얼마 저는 저걸로 그냥 제 키보드를 하나 새로 만들고 싶은 지점입니다.
1: 네.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럴 수 진짜. 있겠다. 자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첫 번째 사연 장르부터 공개할게요. 우리 이런 사연 어디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메디컬 갈등 드라마입니다. 시작할게요.
2: 저는 96년생이고요. 남자고요. 겁쟁입니다. 올해로 제가 31인데요. 아직 단 한 번도 건강검진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3: 건강검진... 그거 무서운데 수면 마취도 해야 되고 건강에 안 좋다 그러면

0: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속에 숨겨놓은 은큼한 상상들이 많아요? 왜 걱정이 많아요?
1: 약간 치중진담하듯이 그렇게 나올까 봐.
0: 뭔가 들키면 안 되는 것들이 많으신가? 아 괜찮을 것 같은데. 홍선영님께서 아 카리나에서 터졌다. 어 카리나
1: 카리나.
0: 아 근데 약간 제가 네. 수면 마취 중에 어 카리나 진짜 무섭긴 하겠다. 아 저 진짜 제가 너무 소름 돋는데요. 진짜.
1: 아니 오수진님도 엄마가 처음에 비수면 괜찮다고 했다가 이틀 울었어요.
0: 아 너무 힘드니까.
1: 아 힘들죠.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다 수면으로 하긴 했거든요.
0: 저는 어릴 때 딱 한 번 네. 비수면으로 위내시경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1: 너무 힘들 것 같은데.
0: 계속 헛구역질하고 그때 우리 엄마가 왜 나는 비수면으로 시켜줬는지 모르겠어요. 하동철님이 일단 수면 비수면은 모르겠고

0: 현상 터질까봐 조마조마해요.
1: 아, 에이 뽕, 정도는 뭐
0: 뽕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1: 뽕이 문제가 아니지.
0: 뽕은 정말 귀여운 수준입니다.
1: 네, 오예나님께서 건강검진 한 번도 안 해본 96년생 여기요. 저도 저 고민 있는데 라고 하셨어요.
0: 그 96년생 분들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더 흐르잖아요.
1: 네.
0: 지금 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몸에 이상이 있냐
1: 있는지,
0: 없는 게 더 중요하죠.
1: 네. 30대가 넘으면 한 번씩은 꼭 해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0: 그럼요. 네. 안 하고 후회할 바에는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김은혜님께서 저 비수면으로 했다가 울고불고 간호사님 팔 잡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뒤로 수면으로 했는데 진짜 편하고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잠드는 게 무서웠는데 하고 나니 진짜 아무 느낌 없어요. 수면 추천합니다.
1: 맞아요.
0: 그럼 요즘에 안 하는 사람이 사실 없죠.
1: 그렇죠. 네. 1223님. 저는 수면, 남편은 비수면, 남편 왈, 으악, 으악 두 번만 하면 끝난대요.
0: 그 두 번 하기 싫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 아, 그 웩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0: 아, 진짜. 네. 이윤희수님이 혼자 가서 수면으로 하세요. 저희 아빠 비수면으로 하셨는데 엄청 아프대요. 그 헛소리는 어차피 나도 못 들을 테니까 그냥 잊어요. 맞아.
1: 네, 네. 김은혜님께서 저 비수면을 했다가 울고불고 간호사님 아우 했구나.
0: 이거.
1: 네. 김은경님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 가세요. 다신 안 볼 거라고 생각하면 용기가 나실 거예요. 네.
0: 진짜 멀리 한참 멀리 가세요.
1: 진짜.
0: 근데 꼭 그런데 멀리 굳이 가면 아는 사람 마주칠 수도 있어요. 괜히 약간 어머 누구누구 씨 아니에요? 은경 씨 아니에요?
1: 네.
0: 6505번님께서 저 마취가 안 돼서 저 마취가 안 되었는데요 하니까 이미 끝나셨어요.
1: 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전혀.
0: 괜찮아.
1: 너무 귀엽다.
0: 아 진짜 민수미님이 96년생인데 벌써 감기가 안 떨어지고 노골노골 거리는데 저도 건강검진 받아야 할까요?
1: 근데 좀 몸이 안 좋다고 느끼시면 병원을 가보고 진짜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요.
0: 네. 네. 이제 사실은 96년생이면 할 때가 됐어요.
1: 네.
0: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항목들이 있긴 해요. 근데 꼭 이제 이 나이 때 어떤 것들은 필수적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1: 맞아요.
0: 알려주시거든요.
1: 네, 맞아요.
0: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번에 그 뇌 CT를 네. 한번 찍어봤거든요.
0: 진짜요?
1: 네. 근데 제가 우측 척추 혈관이 덜 발달되어 있대요.
0: 오? 우측 척추
1: 혈관이 그 혈관 하나가 되게 덜 발달돼서 태어났대요.
0: 어머.
1: 그게 너무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네, 그럼 혈관이 덜 발달돼 있으면 남들보다 뭐가 떨어지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이게 선천적으로 그 떨어지면 반대쪽이 커진대요. 그래서 발달하는 거에 대해 생활하는 거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0: 진짜 없어요?
1: 네, 그냥 갖고 태어난 거래요.
0: 좀 잘해도 갑자기 왜냐면 잘해드려야 될 것 같아.
1: 네, 우측 뇌가 조금 덜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0: 아 그러면 좌측 뇌가 과발달.
1: 네, 과발달돼 네. 있는 거니까. 네.
0: 이경님께서 병원에서는 김폴님이라고 부르나요? 네, 그럴 리가. 저는 본명으로 이제 본명이 폴킴은 아니니까.
1: 네.
0: 그러니까 근데 사실 연예인분들이 본명을 활동하시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보고 있어요.
0: 센스 있는 출퇴근길 드라이빙을 위한 체크리스트. 정식이랑 금희 선배랑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2: 전조등 켜고 계시죠?

0: 랩으로 커피 시킬게요.
1: 좋은 세상이다. 라떼 말이야 쟁반 들고 자판기 나가서 30잔씩 뽑아오고 그랬어.
0: 회식이요? 7시면 끝나죠?
1: 7시? 아니 8시도 아니고 7시? 라떼 말이야 아침 7시까지 회식하고 바로 또 출근하고 그랬어.
0: 요즘 왜 이렇게 재밌는 게 없지?
1: 좋은 시대에서 놀고 자랐나 보다. 나 어릴 때는 말이야 흙만 있어도 밤새 놀았어. 성 쌓고 두꺼비집 만들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 한 번도 입 밖으로 뱉어본 적이 없습니다.
0: 팀장님 혹시 라떼세요?
1: 이 소리 듣는 건 진짜 싫거든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합니다. 나만의 라떼 판타지죠. 근데 저 같은 분들 또 없나요? 입이 근질근질한데 꾹 참고 속으로만 외치는 분들 있죠? 많죠?
0: 입이 근질근질하신 분들 여러분의 라떼 멘트 보내주세요. 라떼는 말이야 군인 월급이 13,000원이었어. 13,000원이라고요? 라떼는 말이야 내비가 어딨어? 전국 지도 펼쳐놓고 운전했어. 내가 했던 거 들었던 거 뭐든 좋습니다.
1: 네, 샵 8910 단문 50원.

0: 귀여워. 감사하대요. 진짜. 3735번님께서 라떼는 말이야 월급이 8만 원이었어. 그 와중에 저축도 했어.
1: 와, 8만 원이요?
0: 도대체
1: 나이가
0: 공룡시대 사람 아니에요? 공룡시대? 석기시대 아니에요? 석기시대? 1519번님.
1: 네, 라떼는 말이야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야 된다 이 말이야. 그쵸.
0: 슬프긴 하다. 6944번님께서 라떼는 말이야 뽀로로가 어디야? 꿈돌이면 끝이었어.
1: 와, 꿈돌이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0: 꿈돌이 약간 이게 그 별 돌아다니면서 뛰죠. 있는, 네.
1: 아, 이걸 아는 게 너무 또 슬프다.
0: 우리 꿈돌이 어디 갔어? 요즘 꿈돌이 없어졌죠. 있어요?
1: 있지 않을까요?
0: 아직 있어요?

0: 새로 주문했어. 있을 것 같아.
1: 하지 않을까요?
0: 네.
1: 아, 뭐 그것뿐만 아니야. 라떼는 말이야 DJ가 사람이었어.
0: 그럼.
1: 이런 날 오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이제 로봇이 커피도 타 주고 하니까.
1: 진짜? 로봇이 커피 뭐 라면도 해 주고 그러던데요.
0: 라면도 해주고 다 해 주잖아요.
1: 진짜. 이 원호 님께서 라떼는 종이 봉투에 월급 받았어.
0: 저희 아버지 땐 것 같은데. 그죠?
1: 아, 우리 아버님들 많이 계신다. 최이주 님께서 라떼는 말이야 지도 프리모야 여행책 가지고 파리 갔어. 왜왜 그래, 이런 것만 읽으면 말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렇게 되네.
1: 갑자기 막 사투리가 네. 나오는 거예요.
0: 4929님 라떼는 말이야 콜렉티콜 있었어. 전화하는 것도 귀했다고. 와 콜렉티콜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다. 자,
1: 엄마 나야 엄마 나야.
0: 어, 나야 나야 나 엄마 엄마 뭐 이랬잖아요.
1: 근데 가끔씩 엄마가 안 받고 그랬어요.
0: 그죠.
1: 네, 너무 많이 전화하니까.
0: 네.
1: 아, 뭐 이 콜렉티콜 뿐이겠어요. 엄마한테 뭐 빨리빨리 아, 삐삐.
0: 그러니까 그리고 라떼는 말이야 진짜 그 남자인 친구들도 네. 쓸데없이 콜렉트콜 해가지고 전화 군대에서 전화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1: 진짜.
0: 네, 그러면
1: 슬프다.
0: 친한 친구긴 하지만 전 몇 번 안 받았어요.
1: 그래, 또 왜냐면 비싸요.
0: 비싸요.
1: 이게 네. 솔직히 치사해. 그거 너무 비싸게 값을 측정을 해가지고 받는 사람들은 힘들었어. 박기루님께서 라떼는 월급 날이면 치킨이 아니라 통닭을 노란 봉투에 사서 집으로 향하곤 했어.
0: 알죠.
1: 노란 봉투.
0: 노란 봉투가 아니어도 약간 그런 포장지인데 그 잡지 포장지 같은 거예요.
1: 약간 신문지 같은.
0: 신문지 같은 거예요.
1: 맞아.
0: 맞아.
1: 근데 그 치킨이 맛있었어요.
0: 맛있었어.
1: 요즘엔 진짜 보기 힘들죠. 9084번님.
0: 네, 라떼는요 컴퓨터 모니터 두께가 50cm는 됐어. 맞지.
1: 라떼는 TV가 평면이 아니었어. TV에 비디오 넣는 거 달려있고 그랬어.
0: 그쵸. 아니면 뭐 버튼 돌렸잖아요.
1: 진짜. 저 라떼는 에어컨을 리모컨이 아니고 직접 눌렀어.
0: 그럼요.
1: 버튼을.
0: 네.
1: 진짜. 장문정님이 라떼는 말이야 국민학교 때 집에서 걸레 들고 와서 수업시간 끝나면 무릎 꿇고 걸레질 했어. 요즘은 학교에서 청소를 안 한다면서요.
0: 안 해요?
1: 안 한대요.
0: 저는 진짜 왁스칠까지 한 것까지 기억나요.
1: 왁스칠이요?
0: 바닥이 나무 바닥이잖아요. 그럼 거기가 반짝반짝하게 왁스칠을 했었어요. 정말로.
1: 저는 왁스칠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진짜.
0: 이렇게 또 빠져나간 게 있어요?
1: 우리는 그 왁스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그 색깔 형형색색의 돌 같은 거 박혀 있는 거 있죠.
0: 봐봐 우영민님께서 라떼 네. 말이 학교에 밀대가 어딨어? 나무 바닥에 왁스칠해서 빡빡 닦았어. 진짜로.
1: 이런 얘기했다. 저희는 그 빗자루가 그 나무 빗자루였어요. 그 이제 사서 쓰는 거 말고 사서 쓰는 거긴 하지만
0: 네.
1: 정말 나무를 엮어서 만든 것 같은 빗자루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막 모래사장 막 쓸고 그랬어요.
0: 저희는 진짜 그 분필가루 터느냐고
1: 창문 밖에서
0: 이거 엄청 많이 했다고요.
1: 나중에 그 기계 나왔잖아요.
0: 네, 기계 나왔는데
1: 근데 기계는 성에 안 차. 기계로는 털리지가 않아요.
0: 맞아.
1: 진짜.
0: 진짜.
1: 우리가 진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진정해야 돼.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이렇게 들으니까 이 노래 제목 다르게 들린다. 윤건의 라떼처럼.

0: 윤건의 라떼처럼 듣고 왔습니다.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지금 신이 나셨어요. 지금 이렇게 사연이 많이 오는 거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라떼 얘기로 다들 신났어요.
1: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
0: 9091번님께서 라떼는 교실에서 장 열면 TV가 나왔어.
1: 어 맞아. 아 근데 계속 얘기하다 보면 제 나이가 이제 이미 들통난 것 같긴 한데
0: 라떼는 네. 그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책상 아래 모니터 있었잖아요.
1: 책상 아래요?
0: 책상 아래 유리 그, 아래다 이렇게 놓고
1: 유리 아래에 있었어 컴퓨터가.
0: 근데 그 진짜 잘 안 보이고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사실상
1: 맞아요.

0: 전화하려고 수화기 들었다가 나도 모르게 누나 연애하는 거 엿듣기도 했더랬죠.
1: 전 저 진짜 라떼는 말이야. 인터넷 쓰면 전화가 안 됐어요.
0: 그 요즘 친구들 모르겠죠.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 친구 누구누구인데요. 누구누구 집에 있나요?
1: 항상 확인했죠. 네. 진짜 세상에. 인사말이었죠. 네.
0: 우리 몇 시에 보기로 한 거 맞지? 거기서 만나 하고 나갔잖아요. 진짜 이민경님 왁스 칠할 때 사용하는 손걸레도 만들어 갔어요?
1: 만들어 갔어요.
0: 손에 가시도 박혀보고 완전 너무 공감.
1: 다들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이신 것 같다.
0: 대박이다. 네. 아 이걸 직접 만들어 갔었구나.
1: 맞아요. 신영수님 라떼 말이야 탕후루 마라탕 두바이가 어딨어? 산에 가서 진달래 따다가 설탕에 버무려 먹었지. 아, 난 이 정도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아니, 진짜로 잠깐만, 거짓말.
0: 아니 진짜 내가 봤을 때 우리 청자분들 네. 우리 그 정도 아니에요. 네,
1: 아니에요. 진짜. 근데 그 꿀 나온다고 꽃을 뽑아서 먹어본 적은 있어요.
0: 실비아 뭐 이런 꽃이었던 거죠. 빨간색 맞아. 꽃. 라떼 유니수님께서 라떼는 방학식을 일찍 하던 늦게 하던 계약일이 무조건 9월 1일이었어. 지금은 학교마다 계약일이 다르다고 하던데.
1: 그래요?
0: 아, 우리도 그랬나? 아, 우리 아닌 것 같아요. 아, 희수님은 진짜 반말로 보내셨어요. 진짜 라떼 토크처럼.
1: 진짜.
0: 아이고야. 네. 오민영.

0: 그랬어요.
1: 갑자기 네. 급하게 막 선을 그으시네. 네. 2407번님께서 라떼는 말이야 콩어플로 라디오 듣는 게 어딨어. 주파수 맞춰서 라디오 듣다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공테이프에 녹음하면서 듣고 그랬어.
0: 그럴 수 있죠.
1: 진짜.
0: 네, 3088님 라떼는 말이야 샵8910이 어딨어. 라디오에 엽서 사연 보내면 한 달 뒤에 소개했어. 오 맞아. 맞아 맞아.
1: 라떼는 좋아하는 연예인 사섬이 있었어요.
0: 어 맞아 맞아.
1: 거기 전화하면 연예인이 뭐 녹음된 ARS 같은 걸로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하면
0: 그러면, 오 이러면서
1: CS다. 아 진짜 우리 추억팔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0: 아 벌써요?
1: 아니 우리 청취자분 이렇게까지 사연 신나게 보내는 거 진짜 처음 봐요.
0: 아 너무 재밌었어요.
1: 나중에 라떼 코너 한 다시 만들어야겠다.
0: 그래야겠다. 전 근데 진짜 라떼 맞나 봐요.
1: 진짜 저 발매되지 않은 곡 중에 써놓은 네. 노래 중에 라떼는 마랴라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0: 어 있어요?
1: 라떼는 마랴 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네, 차마 창피해서 발매를 못했어요. 자, 저 이제 인사 나눌 차례입니다.

이재숙님께서 아쉽다 더해요. 그러니까요, 추억 얘기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김소라님께서 방송 들으며 인정하기로 했어요. 나 라떼. 그래요, 우리 모두 라떼예요 진짜. 아니 부드러운 라떼가 이렇게 쓰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일은 피식대학의 정재영님과 남자들의 소울토크 나눠볼게요.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니까요, 즐겨주세요. 오늘 끝곡으로 산들 그리고 휘인의 야,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노래 제목입니다. 야 들을 거예요.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1: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콜릿 준비해봤고요. 1, 2부에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초콜릿 드립니다. 그럼 오늘 어떤 귀빈이들이 달달한 게 필요할지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홍은경님, 가비님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나서 AS 접수했는데 기사님이 언제 오실런지

이게 만들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금선님이요. 작가님들 현수막 타느라 고생이 많아요. CG 안 되나요? KBS 기술력 안 됩니까? 라고 이제 작가님들이 저기 뒤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달아주세요. 음악 나갈 때. 그때 그거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늘 에 이제 이게 달아주시더라고요. 문자를. 근데 피디님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에이, 저희 기술이 이렇게 안 됩니다. CG로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매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늘? 이제 저희가 10년을 해도 이거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10년을 해도 저는 이게 처음에만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예, 이제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들. 2228님이요. 어제 그렇게 커피 당첨자가 많았는데 제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저 커피 하나 바란 것뿐인데 제 욕심이 너무 컸나요? 핀디가 초콜릿 주시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어요. 2228님 드립니다. 드립니다. 초콜릿 드립니다. 아까 금선님께도 현수막 이제 좀 걱정해주셨던 금선님께도 초콜릿 드리고요. 2228님께도 초콜릿 당연히 당연히 드립니다. 9100님 가비언니 저 2플1 하는 초코바 6개 사서 집에 가는 길에 집 도착할 때 다 먹었어요. 아, 2플1 하는 거를 6개나 샀는데 집 가는 길에 다 먹어버렸다? 근데 지금도 완전 당이 필요하다. 그럴 때가 있죠. 예, 저희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완전히 당이 필요할 때. 저도 최근에 조금 당이 필요했는데요. 아마 9100님도 지금 그런 상태이신 것 같아요. 당이 시급할 때. 제가 초콜릿까지 보내드리면 혈당 너무 오르시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보내드리는 건 내일 드시겠죠. 그쵸? 초콜릿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0: 대기업 고려기프트.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라디오 같이 들을래?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프레디오. 오늘은요 달달한 초콜릿 가득 챙겨왔어요. 이거 다 누구 거다? 우리 스프레디오 청취자분들, 귀빈이들 거다. 제가 많이 많이 들고 왔으니까요. 1, 2부에 사연 소개된 분들 다

빠르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세요? 오케이, 한번 읽어볼게요. 1671님 한영화 출석합니다. 3316님 윤용철, 1959님 김가은, 김주원 출첵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비님, 편의점 상품권 우리 아이들 품으로 와주길. 8315님 안재식 출첵해봐요. 퀸디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도 더운데 퇴근까지 좀만 더 화이팅하세요. 그리고 5586님이요 이달에, 4151님이 안상희 출첵, 0606님이 권준수 가자, 9091님이 조용히 듣기만 하던 귀빈이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용기 내서 출석 체크 해봅니다. 퀸가비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박순남님이 박순남, 9033님이 이규환입니다. 초콜릿 완전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초콜릿이 아니라 편의점 상품권 드릴 거예요. 초콜릿 사드셔도 좋고요, 다른 거 사드셔도 좋은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연습하셨는데, 안재영님, 예, 아까 연습하셨는데 탈락하셨어요.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근데 안재영님께 그래도 우리 저기 초콜릿 드리자고요. 네. 아, 여러분들.

엄청 하이신데 라디오 텐션은 의외로 차분하시네요. 앞으로 매일 들으러 올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매일매일 들으러 와주세요. 제가 환영으로 또 초콜릿 보여드릴게요. 2430님, 저는 별명이 뽀로로예요. 노는 게 제일 좋아서요. 어? 그럼 저도 뽀로로예요. 점심을 많이 먹었더니 나른한 시간. 아, 나른한 이 시간.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한 번씩 생존 신고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나른한 시간이죠. 네, 저도 아마 라디오 하지 않았으면 밥 먹고 살짝 낮잠 잤을지도 모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생존 신고해주세요. 그럼 저도 이제 초콜릿 보내드릴게요. 전진아님, 가빈님, 저 오늘 세종으로 출장 왔어요. 잠깐 숨 돌리고 있다가 곧 쌤들 연수해주러 들어갈 건데요. 매번 강의를 해도 매번 떨리네요. 극 아이인 인간인 저에게 가빈님 에너지 좀 나눠주세요. 오늘 연수 때문에 일부밖에 못 듣지만 대신 연수 들으러 온 쌤들께 틈틈이 슈라도 열심히 홍보하고 올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떡해. 지금 극 아이 인간이 지금 이제 매번 강의를 해도 매번 떨리는 그 강의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에너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생각하시면서 오늘 네 저녁까지 남편분 퇴근까지 화이팅 화이팅 같이 이렇게 또 한잔하면 좋잖아요. 같이 그리고 뭐 이렇게 야식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초콜릿 보내드릴게요. 일단은 초콜릿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송윤진님, 가비님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랑 냉전 중인데 며칠째 마음이 뒤숭숭해요. 내일 만나서 얘기해보기로 했는데 격려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어요. 남자친구랑 며칠째 냉전 중이면 마음이 뒤숭숭할 수밖에 없지. 아이고 힘들겠어요. 어떡해. 내일 얘기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운지도 한번 얘기해주면 난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의 어떤 연애 상담? 그런 거 참 좋아하는데요. 뭐 때문에 또 속상한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저희 2부 이제 넘어갈 건데요. 2부에도 출석 체크 있어요. 이따 만날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3: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4: 오늘의 미션 첫 데이트 메뉴가 주제고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첫 데이트에 삼겹살. 남자분이 고기를 잘라주셨는데 하트 모양으로 하나 잘라서 내게 살포시 약간 그 메뉴를 삼겹살로 고르는 게 상남자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트 모양으로 고기를 잘라서 부드러움을 추가했어요. 지금은 어느 여자분께 하트 고기를 잘라주시려나.
5: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대행진.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Australia. 너무 좋겠다. Oh my god. 근데 7월이면 좀 더울 수도 있어요. 이탈리아에는 에어컨 없는 곳도 많고 그래가지고 대신에 건조해가지고 그늘 가면 탁 시원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중학생 아들 사춘기일 텐데 싸울까봐 걱정되기는 한데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다치지 말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오세요. Next news.
1: 이민영 님의 슬픈 휴가 계획입니다. 올여름 휴가는 몰라요. 남편이 휴가에 시댁 내려가 농사일 도와드려야 한대요.

0: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식스 센스 듣고 왔습니다. 게스트성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런지 여러분 새로운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여러분 너무 빨리 읽어서 지금 잘 못 들으신 거 아니죠? 김인자님이요. 여러 번 나온다. 라고 그냥 보내주셨고요. 7868님이 리듬에 맞춰 찍어보자 10번이라고 해주셨고요. 이소영님이 너무 헷갈려요. 오늘 좀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예, 헷갈린다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잠깐만. 그러면 게스트웅 정답 알려줄래?
1: 정답은 6번입니다.
0: 맞아.
1: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0: 그렇지. 딱 6번 나옵니다. 게스트 시원한 목소리로 정답자 읽어줄래?
1: 남미영

0: 너 지금, 아, 그러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면 딱 보이다시피 너 지금 해변가에 가 있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너 지금 휴가 중이구나. 그래서
1: 시스템이
0: 그러네.
1: 좀 탔어요.
0: 완전히 타버렸네. 잠깐만. 오오오 램님이 게스트 오늘은 해변에 있네요. 부러워요. 나도 바다 가고 싶어요. 라고 해주시고 유건상님이 게스트 보라카이에서 보트 타는 모타보트 모는 아저씨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유건상님이 어우느끼에 가염버터 보이스라고 해주시고 이건 지금 반응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김연수님도 지금 끼부리지 말라고 게스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해?
1: 유건상님 제가 싫으신가요?
0: 아니지 싫은 게 아니라 업데이트에 대한 좋은 피드백 정도로 얘기해야지 게스통 내가 봐도 그 목소리는 좀 아니야 아니기는 해 좀 바꿔줄 수 있어 다른 목소리로?
1: 그럼요 내일을 기대하세요
0: 오케이 알겠어 확실한 건 시원한

아시죠? 부탁드릴게요. 8641님이요. 2시엔 라디오 유목민이었는데요. 가빈님 진행이 유쾌하면서도 생각보다 차분해서 너무 좋아요. 매번 차에서 잠깐씩 듣다가 처음 보이는 라디오를 틀었는데 게스트형 얼굴이 있는 것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앞으로는 2시에 여기로 고정할게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라고 슈퍼라디오에 문자 처음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해요. 예, 이제 2시엔 가비의 슈퍼라디오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초콜릿 보내드릴게요. 6958님이요. 가비님.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초콜릿 보내드릴게요. 이수진님이요. 가빈님, 라디오에 처음 출첵해봅니다. 머나먼 나라 이탈리아에서요. 덥다 못해 너무 뜨거운데요. 이동하기 전에 숙소에서 음악 들으며 힐링 중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탈리아는 지금 몇 시인지 궁금하네요. 약간 저녁일까요? 그러면은 이동하기 전에 숙소에서 음악 들으면서 힐링하는데 또 이렇게 라디오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쵸? 지금 이탈리아 엄청 뜨거울 것 같아요. 감사해요, 수진님. 제가 초콜릿을 보내드려도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보내드릴게요. 아, 거기 지금 오전 7시 50분이군요. 엄청 아침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굿모닝. 1580님이요. 언니, 살 빼려고 PT 받는데 건강해지니 술이 안 취해서 술을 더 많이 먹어요. 어떡하죠? 라고. 술을... 아, 건강해지니까 술이 안 취하는구나. 이게 진짜 주당 마인드인데, 그쵸?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눠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6: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플러스는 무료고요. 가비의 스펠 라디오 3, 4부는요. 메디카 코리아,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국토교통기술대전 운영사무국, 행정안전부,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고려기프트, 서울사이버대학교, 메디힐 톤업패드 제공입니다.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5: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4: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월요일 is Monday, 화요일 is Tuesday, 수요일 is Wednesday. OMG, no, it's Queen's Day. 오늘 모실 분들은요, 무대에 설 때마다 팬들의 마음속 사랑 지수를 한껏 끌어올리는 팀이죠. 단숨에 우리 마음을 to love 스코어로 만들어버리고 200% 청량 에너지로 무더위를 싹 날려버리는 2016 썸머 퀸 스테이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유은 씨 빼고는 처음이세요, 네. 그렇죠?
1: 맞아요.
0: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쭉. 네.
2: 네, 저희 먼저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입니다.
0: 아, 너무 좋다. 나 지금 귀가 되게 약간 청량해졌어. 너무 좋다. 오케이, 그러면은 시은 씨부터 한번 소개해주실래요? 네. 누구 한 번씩?
4: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시은입니다.
2: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주황머리 배수 아 수민입니다.
5: 네. 오늘은 앙앙앙 아니고 퀸스데이로 돌아온 윤입니다.
6: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세연입니다.
7: 예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핑크머리 아이사입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제이입니다. 네.
0: 안녕하세요. 잠깐만, 주황머리 핑크머리로 소개를 하셨어요. 네. 어떻게 약간 이게 좀 뭔가 약간 별명이 됐나요?
2: 좀 어떻게든 밀어보려고 계속 주황머리를 언급하는.

0: 이렇게 되는. 네. 어떻게 아이사 씨는 어때요?
1: 저 완전 마음에 들고요. 제가 사실 이 아이돌 하면서 핑크물 절대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그래도 나름 청순한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청순하고자 해본 거거든요. 핑크머리를. 근데 그거 치고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만족 중입니다.
0: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1: 감사합니다.
0: 오케이, 1108님의 사연은 이제 제이 씨가 한번 읽어볼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스테이씨 노래 엄청 좋아해요. 몇 주 전에는 시은찡 나오는 서편제 보고 왔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합니다.
3: 대박. 너무 감사합니다.
0: 찐팬이시다.
3: 와, 너무 감사합니다.
0: 그 7231님은 또 우리 윤 씨가 읽어주실래요?
4: 어제 앙앙앙에서 투 러브 말고 여름아 부탁해 했지만 이제 썸머송은 트러블입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어제 저희가 앙앙앙을 했는데 앙케이트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름송, 썸머송을 골랐는데 또 이제 윤 씨가 졌어요.
3: 저 트러블했는데
0: 윤 씨.
3: 맞아요.
0: 그렇지만 오늘부로 썸머송 투 러브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박영준님이요. 스택시 이 잡고 싶은 걸그룹 놓치면 이게 무슨 말이냐?
4: 스택시 잡고 싶은 걸그룹 놓치면
5: 택시 잡고 싶은
1: 택시
0: 우와 그런 말이었구나.
1: 정말 기발하시다.
0: 섹시라고 하신 거구나.
6: 잡고 싶은 걸그룹
0: 어떻게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센스 있다 다들.
3: 알죠. 딱 깔쓴.
0: 저는 가끔씩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넘어갈 때 되게 많거든요. 잡고 싶은 걸그룹 놓치면 안 된다. 네,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또 스테이씨를 가위의 스프레디오 모신 이유, 또 신곡 나왔죠.
7: 네.
0: 투 러브가 나왔습니다. 한번 이야기 바로 나눠볼게요. 우리 스테이씨가 매번 앨범 소개 담당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번은 누구예요?
4: 이번엔 전데.
0: 윤이구나.
4: 제가 지금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오늘 말을 안 한 세은 언니에게 넘겨보겠습니다.
0: 세은 얘기할게요. 좋다. 센스 있다. 좋아요. 세은씨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8: 네, 일단 투러브는 네. 테니스 스코어에서 모티브가 된 곡인데요. 또 테니스에서 제로 0점을 러브라고 불러서 그 러브 투 2대 0 해가지고 투 러브라고 이렇게 제목이 지어져 있습니다.
0: 2대 0 해가지고 투 러브군요. 네. 그러면은 2대 0이면은 내가 더 사랑하는 건가?
8: 네, 저희가 서브를 넣는 입장인 거예요.
0: 내가
8: 상대방이 안 받아주고
0: 짝사랑하는 중이구나.
8: 네,
0: 짝사랑. 오케이. 아니 이번에 라더씨의 사실 라더씨가 늘 엄청 손길을 많이 이제 닿잖아요. 라더씨의 손길이 많이 닿는 노래들이잖아요. 근데 또 행복해지셨잖아요.
8: 맞아요. 행복해지셨어요.
0: 그래서 곡도 행복해졌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8: 너무 동의합니다.
3: 그런 것 같아요.
1: 저는 솔직히 앞으로가 좀 더 기대돼요. 왜냐면 이게 그 핏님께서 결혼식을 올리시기 전에 나왔던 곡이니까 이제 저희가 짝사랑 그룹이잖아요.
0: 네.
1: 이제 진짜 사랑을 성공하는가가 좀 궁금해서. 그게 진짜 궁금해요.
0: 그거 서사 좋다.
1: 그렇죠. 네.
0: 짝사랑에서 발전된 첫사랑 사랑. 느낌. 미치겠다. 좋다. 좋은데요. 오케이, 이번에 스테이씨가 잘하는 거 들고 왔다라는 그런 반응이 많아요. 투러브가. 이미 스포라디오에서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어떤 곡인지 좀 또 이게 설명을 했네요 저희가.
7: 네.
0: 시은 씨가 콕링 이 파트를 살짝 꺾어 부르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3: 네, 저는 정말 예상을 못했는데 이거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0: 이 파트 한 번만 그러면 한번 살짝 불러주실 수
3: 이게 To love, to love, keep calling.
0: 찢어지는 소리가 너무 예쁘다.
3: 네, 거기에 이제 녹음하시다 갑자기 뒤집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0: 네. 뒤집는다고 하죠.
3: 네.
0: 너무 좋다 그 파트.
3: 네.
0: 칼레.
3: 너무 잘한다.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0: 좋아할 만하네요. 약간 이게 귀가 약간 뭔가 약간 되게 약간 맛있게 들리는 그런 잘 살린 느낌이어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3: 너무 좋은 칭찬이다. 네, 감사합니다.
0: 또 이번에 안무 킹키 씨가
3: 맞아요.
0: 제 친구 킹키가 또 했잖아요.
3: 네.
0: 안무에 포인트 동작이 또 많다고 하는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안무는 괜찮았어요?
3: 킹키 쌤 안무가 진짜 어려웠어요.
1: 맞아요.
3: 이게 저희 퍼포먼스 디렉터 쌤이랑 킹키 쌤 안무랑 이렇게 잘 섞어봤는데.
0: 네.
3: 킹키스 안무가 진짜 잘게 쪼개져 있는 거예요.
0: 맞아.
3: 그래서 우리가 힘을

0: 틀어주고 싶은 파트엔 킹키스 안무가 너무 잘 어울린다. 아~ 그래서 막사에 킹키스 안무를 통으로 거의 저희가 썼거든요.
1: 아~ 맞아요.
2: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게 또 안무를 배우는데 광배근을 많이 활용하는 안무 때문에? 아, 멤버들의 광배근이 커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에요?
3: 저희 광배근 이제 활용? 후렴에 이렇게 네. 손을 이렇게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하는 부분인데
4: 아, 네. 이렇게 드는 거예요?
3: 아, 네, 이거를 내려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4: 아, 여기 들어가서 네. 네.
5: 등으로 잡아야 돼가지고 네.
4: 연습하다 보면 이거 커지죠. 네. 그리고 왁킹 같은 것도 팔 뭐 얇아지겠다 운동되겠다는데 그냥 더 커져요. 그냥 더 커질 뿐이에요 팔뚝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킹키쌤 저 궁금해요. 선생님일 때 어떤 모습일지 혹시 좀 얘기 좀 해주실 아~ 수 있으세요?
3: 어, 저 완전 네. 비하인드가 있는 게 네. 저는 사실 막 킹키쌤께서 나오신 것들을 다 못 보고 먼저 배웠었는데
1: 아, 나도, 아,
3: 되게 차분하시고 그런데 유희가 계속 수업을 받으면서 웃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너무 뭔가 실례일 것 같은 거예요. 웃으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웃지 했는데 아~ 이제 나중에 킹키쌤께서 나오신 영상들을 보면서
4: 네. 아, 그래서
3: 이래서 네. 웃었구나.
4: 그쵸 그 반면이 좀 약간
1: 네, 완전요 네.
4: 완전 다르죠. 네, 완전 저희가 좀 그래 저희가 좀 이상해요. 네 저희 김연숙님이요 갑자기 사행시 보내주셨어요. 오. 이거 읽어주세요. 스
6: 스테이시 분들 다
4: 태
6: 테니스 얼마나 좋아하세요?
4: 귀여워 나 유치원에 있는 것 같아. 이
6: 이제는 바쁘시니까
4: 씨
6: 시간 내기 힘드실 텐데 어떠신가요?
4: 아, 테니스 좋아하시냐고 여쭤보셨네요. 아~ 테니스 보신 적 있으세요?
0: 저는 아버지가 테니스 치셔가지고
4: 오, 진짜?
0: 네, 가끔 예전에 가끔 봤었어요.
4: 어 그럼 뮤비에서 약간 테니스 치는 그런 장면들도 있나요?
1: 네, 네. 제가 쳤어요.
4: 아 진짜? 네. 좀 힘드셨어요? 어떠셨어요?
1: 아 근데 그 테니스 치는 모션을 되게 열심히 했어야 됐고 실제로 공을 치지는 않았어가지고 이제 감독님께서 디렉션 주시는 대로 좀 더 좌우로 왔다 갔다 해볼게요. 아~ 좀 더 웃으면서 할게요. 아~ 좀 더 집중해서 할게요. 높이 뛸게요. 약간 아~ 이렇게 모션 위주로 했었어요.
4: 어~ 근데 진짜 운동하는 느낌 들었겠다. 이게 어, 그 흉내만 내도 그렇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4: 오케이 그럼 여러분 저희 지금 라디오 들을 시간인데 준비되셨어요?
7: 네.
4: 어떡해 너무 기대된다. 어떡해. 그러면 라이브 사고를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바로 라이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True Love 라이브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잠

0: 오케이, 귀빈이들은 라이브 감상해 주시면서 스테이씨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질문들 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 소개되면 화장품 상품권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자, 그럼 스테이씨 준비됐나요?
1: 네!
0: 오케이, 스테이씨의 신곡 To Love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후.

0: 약간 큐피트구나.
1: 맞아요.
0: 보내는 거구나. 보내가
2: 전해드리는.
0: 아하 맞습니다. 여러분 맞으셨어요. 투 홀스님이 아따 상큼하네.
3: 아따 상큼하네.
0: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상큼하고 맞다. 너무 귀엽고 또 엄여진님 문자도 소개해 주세요. 누가 소개해 줄까? 우리 제이님이 소개해 줄까요?
4: 네. 오픈 스튜디오에 하트 버블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기분이에요. 가비 언니 부럽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3: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4: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 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5: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Super Radio.
3: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0: 진짜 야식이라도 꼭 내야겠다.
1: 나이트푸드
0: 이런 식으로. 어떤 거 좋아하세요? 같이 먹어요 야식?
2: 저희 같이 먹을 때도 있고 또 따로 먹을 때도 있고 네. 뭔가 각자 시간 될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어떤 게 제일 인기가 많을까 스테이씨한테?
2: 같이 먹을 때는 아무래도 치킨!
0: 치킨!
2: 아, 치킨. 떡볶이!
3: 아, 아니면 삼겹살 뭐 이런 것도
2: 네, 고기류, 회류 약간
0: 아, 회도 좋죠.
4: 네. 네. 전 근데 진짜 요즘 너무 땡기는 야식이 있어요. 어떤? 제가 지금 참고 있는데
2: 진짜 궁금하다.
4: 불족이 너무 땡겨요. 와~
0: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4: 아까, 맛있겠다. 이게 약간 좀 주기적으로
0: 풀타임이구나.
4: 주기적으로 막 이렇게 아 자극적인 게 당기고 그럴 때 그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
0: 좋아하는 불족집이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
4: 그냥 그 배달 어플에서 평점 좋은 곳. 저번에 시켜 먹었는데 괜찮았던 곳.
0: 좋지 좋지.
4: 저는 그런 편이에요. 네.
0: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야식이 있는 멤버들도 혹시 있을까요?
3: 닭발 좋아합니다.
4: 좋아요.
0: 유니가 좋아요.
3: 저는 닭발. 네. 누룽지 통닭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에 무조건 양념이어야 되고요. 위에 콘이랑 치즈가 많이 올라가서 먹기 전에 비닐장갑 끼고 다 찢어놓고 먹어야 돼요.
0: 방해하면 안 돼.
4: 근데 너무 전투적이야 설명이.
3: 맛있겠다.
4: 제가 어제 먹었거든요 야식으로.
0: 그렇구나. 진짜? 또 있어요 혹시?
5: 전 보쌈이요.
0: 제이는 보쌈.
5: 주먹밥도 있어요. 네.
4: 맛있겠다.
0: 굉장히 지금 야식에 열정적인 소녀들이에요. 네. 지금 좋아하는 게 되게 많은데 김보아님이요. 스테이씨는 팬콘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알고 있는데 평소에 보여주지 못하는 무대들도 준비할 것 같은데 스포해도 되나요? 좀 있을까요?
4: 어떻게 해야 되나?
2: 6명이 나오고요.
0: 아이고. 6명이 나오죠?
4: 그렇죠? 6명의 매력이 정말 각기 다르겠다. 여러분께 맡길게요.
0: 네, 6명이니까 그 각기의 매력이 다르죠.
4: 그렇죠.
0: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죠. 오케이. 좋았다. 확실히 좋았다. 진짜 느낌 확실히 좋았어요.
5: 할 수 있었어.
0: 오예은님이 초 3때부터 스윗인데 이제 벌써 중3이에요.
1: 우와. 뭐 소름 돋았어.
0: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다고.
1: 아,
0: 근데 이제 그래도 귀엽다. 왜냐면은 저 뭐 옛날부터 팬이었는데 지금 뭐 애기 엄마 됐어요 이런 친구들은 있는데 또 초3 때부터 들었는데 벌써 중3이다. 이게 세월이 빠르다.
4: 귀여워.
2: 우리 6년을 같이 함께 했네. 데뷔 때부터 그러면
0: 느껴져요? 혹시 팬들이 또 자랐다라는 게 또 느껴지기도 하나요?
4: 엄청 느껴져요.
0: 진짜?
4: 진짜?
1: 네.
4: 왜냐면 팬분들이 학생이셔서

0: 되는데.
1: 오케이. 아이사 라.
2: 러브 러블리한 우리들 계속 안 보고 싶어요?
1: 오케이. 세은 브.
0: 브라보.
1: 어려워. 부가 어렵다 생각해보니까.
3: 잘하는데.
1: 부가 어려워요. 그렇죠. 측은 기대가 되는데요. 러.
2: 러블리한 우리들.
3: 어, 뭐였지?
1: 근데? 기억도 잘 안 나.
0: 계속 보고 싶지 않나.
3: 아, 계속 보고 싶겠지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1: 그러고 이제 브라보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0: 브라보.
1: 오케이. 지금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기는 게.
2: 쉽게 이길 것 같아요.
4: 불안한 눈빛.
1: 약간 숨 쉬자. 팀 한번

0: 칭찬하는 느낌?
1: 네, 칭찬하는 느낌.
2: 어, 그럼 이렇게 시은 씨부터 하는 거예요?
0: 네. 네. 네.
2: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시은 씨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시은 투.
0: 트러블을 부르는 스테이시는
2: 오케이, 수민 럭.
0: 럭이 비키잖아.
2: 오케이. 윤 브.
1: 브룸 타키.
2: 댄싱 올 나이트.
1: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재밌네.
2: 잠깐만 내 마음을 지금 완전히
1: 지금
0: 댄싱
1: 하나
2: 좋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팀끼리 하는 삼행시 배틀 네 해봤는데요. 스페셜 판정 요원 가비가 선택한 팀은 아니 진짜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그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진짜 아니 진짜 개인적인 게 아니라 흐름이 좋았어. 흐름이, 네, 네. 진짜 흐름이 좋았어서 네. 숨 쉬자로 가겠습니다.

0: 흐름이 좋네.
1: 오, 예.
2: 인정.
1: 오, 정말 인정. 좋아요. 굉장히 좀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아쉽지만 이번 게임은 몸풀기 게임이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 다음 게임이 진짜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2: 네.
1: 스테이씨와 함께 할 진짜 찐 게임은 바로 휘파람 퀴즈입니다. 이번에 3대3 배틀이고요. 팀 배틀이고요. 한 명이 휘파람으로 노래를 불러주면 나머지 팀원들이 그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3: 네.
1: 이번에 이긴 팀에게 선물이 있어요. 이긴 팀에 선물이 있는데 휘파람 퀴즈의 문제를 더 많이 맞힌 승리팀에게는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인별그램 계정의 팀 단체 사진과 멤버별 셀카 독점 기회를
3: 좋겠다.
1: 드리고요. 진 팀은 단체 사진 없이 멤버별 셀카만 올려드릴 거예요. 큰 선물이 아닌 것 같긴 한데
2: 어쨌든 논란하긴 하네요.
1: 논란하긴 합니다. 네네. 청취자분들은요 바로 지금 두 팀 중에서 응원하는 팀의 이름 숨쉬자 또는 HMH 하면 해 써서 보내주시면.

0: 진짜로?
1: 네.
0: 어, 그러면은 어, 조금 곤란하게 됐다. 그렇죠?
1: 네.
0: 지금 저희 지금 한번 드릴 건데요. 네. 여기 네, 노래를 와. 적힌
2: 아, 우린 보면 안 된다.
0: 네, 보면 안 돼요.
3: 아, 오케이.
0: 네. 피파람 불 멤버가
3: 와우.
0: 이제 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부터 불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 두 분은 맞춰주시면 됩니다.
2: 아, 저희가 사실 네. 피파람 불 멤버를 네. 세은 언니랑 시은 언니로 정했다가 네. 예은이가 화장실을 갔길래 제 이름 아~ 바꿨어요.
4: 언제 바꿨어?
3: 자, 제이의 활약이 너무 기대돼요.
2: 네,
0: 제이의 활약 기대됩니다.
2: 그래서 방금 제이가 굉장히 당황스럽게 세은 언니한테 계속 이쪽지를 나눠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4: 아, 그래서 여기 그래서, 앉은 거예요?
2: 어. 그리고 제이 빼고 모두가 지금 실실 다 웃고 있었는데 제이는 혼자 말똥말똥.
0: 아니 왜냐면 제가 휘파람 잘 불어 했더니 제이 씨만 아니요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약간 의아하긴 했어. 그럼 바로 저희 게임 한번 해볼게요.
3: 네. 어,
0: 이번에 저희 그러면은 숨 쉬자 팀 먼저 네. 한번 해볼 거예요.
2: 좋습니다.
0: 50초, 5문제고요. 총 50초.

0: 한번 불러주세요.
1: 저요?
0: 아. 처음부터.
1: 아, 이거 할게.
0: 오케이, 오케이.
2: 아, 아 잘해요? 아,
0: 뭐야?
1: 무슨 노래야?
0: 끝났어요.
1: 아, 진짜
0: 떡. 이게 뭔데요?
1: 말해도 돼요. 이제 끝났어요?
0: 그럼요.
1: 아, 파트, 아, 파트.
0: 이거!
1: 아,
0: 파트. 이건 진짜 몰랐다.
1: 와, 그치.
3: 저희 아까 패스한 건 뭐였어요?
1: DNA.
0: 아, 큰일 났네.
4: 잠깐만, 근데 시은 왜 이렇게 잘 불러?
0: 진짜,
2: 진짜 잘한다.
0: 지금 아,
4: 진짜
0: 웃기네.
4: 진짜 힙합은 왜 이렇게 잘해?
1: 진짜 원래 힙합은 정말 잘 부르고 하는 거 좋아했는데 네. 어릴 때 엄마가 그만하라고 뱀 나온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오늘 진짜 오랜만에 한 거예요.
4: 아, 지금 김범랩님도 네. 너무 잘 불어서 산에서 뱀 나오겠다고 지금.
0: 아니 약간 기관총 쏘는 것처럼 사람이 계속 나와서
1: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4: 제일 잘 부는 사람 거. 내가 본 사람 중에

0: 나가고 싶어요. 윤희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1: 아, 너무 좋죠. 윤은 또 어땠어요?
2: 저는 우선 이 뭔가 이 시점이 지금 굉장히 새로워요. 뭔가 전천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었고 네. 저는 또 뭐 어제는 뭐 멤버들이 오면 약간 꺼드락댈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말하긴 했는데 네. 너무 재밌게 잘 즐기다 가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또 열심히 한번 떠들러 오겠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스테이씨 보내드리면서 저희 끝곡으로 스테이씨의 Beat My Love 들려드릴게요. 스테이씨 안녕히 가세요.
3: 안녕.

KBS 쿨 FM 57분 교통 정보입니다. 지금 도로는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겨난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도심 안쪽 강남대로 양재 방향인데요. 염곡 사거리에서 내곡나들목 구간으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위 3개 차로 통제하고 있고요. 남산 1호터널 요금소에서 퇴계 2가 쪽으로는 3차로 막고 작업합니다. 반대쪽으로는 요금소를 시작으로 한남 5거리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부근에선 아직 작업이 한창입니다. 4차로 막혀 있어서 마포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은 청담에서 성산대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에서 수산시장까지는 43분 정도 생각하셔야겠고요. 반대쪽 여의하류에서 청담까지도 차간격 좁혀 지납니다.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네. 자, 전 세계의 미라클들 손에 손잡고 수요일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이번 주는 오미완 주간 금요일까지 오늘 미라 완료 오미완 출석 체크 잊지 마시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의 손 앵커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할 수 없이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신지요. 이 음악이 나오면 자동으로 나는 손석수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과 남아공의 경기가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미스터라디오에서는 엊그제 잠시 제작진과 함께 승부 예측을 했었습니다. 우상겹 윤정수는 3-1로 대한민국이 이긴다. 주꾸미 남창희는 4-0으로 대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털개 조충현도 꼽사리로 승부 예측을 했는데 2-0으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미라클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우상겹입니까? 쭈꾸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털개입니까? 4년마다 돌아오는 세계인의 축제,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얻고 무엇을 또 생각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손석수입니다.

0: 네, 윤종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1: 수요일입니다. 생방송입니다. 수요일은 라이브로 상대한다. 수라상 차려왔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엑소의 Love Me Light 함께 듣고 왔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자, 최재현님께서 오미완 수라상 2시간 달려봅시다.

0: 꿈은 이루어진다.
1: 꿈이나
0: 기억하시죠? 이게.
1: 네, 그렇습니다.
0: 자,
1: 네.
0: 조화금님, 1대0 대한민국 짝짝 뭐야? 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 화이팅 응원합니다. 뭐 다 나왔네요.
1: 1대0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오 필승 코리아 화이팅 응원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응원 진짜 제대로 했네요.
0: 아주 조화금님 조화롭게 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1: 그렇습니다. 곽수빈님은 2대0 한국승 지면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미라클 여러분.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 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웃음도 활력도 되찾고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믿으세요.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이거 진짜라니까요. 저 유승은이 증명합니다. 이제 미라클의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2: 우리 유 선수도 옆에서 자꾸 바람을 잡아갖고 이거 진짜 된다니까요.
3: 아, 된다니까요. 미스터라디오 들으면 네. 여러분들 원하시는 일 다 이루어집니다. 진짜입니다. 네. 들어보세요.
2: 그래도 저처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3: 그래요 그건 그래요.
2: 그래야지 예. 이게 균형이 맞는 거지 전부 다 돼 그러면 그게 뭐 몰아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와중에 되는 분들이 속속 나와서 예. 저희를 놀래키고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잘 나와요 예. 실제로.
2: 속속들이 나와서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3: 최은정님 오늘 닭가슴살 세트가 왔어요. 다이어트 열심히
2: 여기
3: 하겠습니다.
2: 여기 또 다이어트판입니다. 또.
3: 예, 닭가슴살 세트가 세트. 됐습니다.
2: 통통클럽 2기까지 저희가 예. 닭가슴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예. 정유민님 우리 긍디견디 제 이름으로 재밌게 좀 놀려주세요. 소원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2: 어려워요.
3: 에이
2: 효자가 들어가고
3: 정효
2: 또 민자가 들어가면 예. 어려워요. 예. 정효민 이름 이쁜데 왜 자꾸 놀려달라 그러세요. 예. 정 안 되겠네요. 잘 안 나오네.
3: 예, 뭐 이름이
2: 어렵네요.
3: 놀리기 어려운 이름이에요.
2: 정효민을 그 대신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한번 대박 터뜨릴 테니 계속 좀 듣고 계십시오.
3: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또 해주세요. 우리 미라클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주시면 정효민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재밌게 놀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좀 놀려주십시오. 0020님 우왕 어제 분노 5월분 좋아요 누르고 문자 보냈었는데 오전에 아이스크림 쿠폰이 왔네요.
2: 그럼요.
3: 정말 기분 최고예요.
2: 그럼요.
3: 두 분 응원하고 미스터라디오 영원하라.
2: 우리 제작진이 방송 끝나고 퇴근 안 하고 다 그거 분별한 다음 나가는 거예요.
3: 정말 힘듭니다.
2: 아, 진짜 이게 뭐
3: 자, 우리
2: 일이 공부, 많아요.
3: 근데 어제 진짜 여러분들께서 힘 실어주셔가지고 좋아요 623개 또 저희가 달성을 했고 아이스크림 쿠폰 저희가 드리는데 여러분들 우리 0020님은 전화번호로 문자로 보내셔서 이렇게 직접 보냈나 봐요. 근데 또 우리 콩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직접 저기 우리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저희가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내드려요? 아시죠? 예, 미라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당첨자 확인 꼭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
2: 2611님 오미안 휴바이바 오늘 껌을 교환했어요. 감동이에요. 갑으로 물려줄 거예요. 오늘은 10kg 스피츠 강아지를 미용했습니다.

0: 누가 우리 팀을 위해서 어시스트와 그렇죠. 여러 가지들을 도와줬지 이제 막 예. 예 근데 이제
1: 올 한번 넣어야죠.
0: 그럴 땐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1: 네. 네. 자 그리고
0: 갑자기 막대 사탕님은 정수 씨 된다 코 안 건다. 그게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조용한데 그럼. 갑자기 와이프가 오빠 하고 툭히 치면 엄청 코 온 거야.
1: 아.
0: 난 너무 조용해. 왜 이렇게 난 자는 나를 깨우지? 뭐 그런 느낌. 네.
1: 코 고는 사람도 잘은 모르죠. 자기가 코 고는지.
0: 네, 모릅니다. 그렇죠? 가끔 예. 귀에 들리는 경우도 있는데 예. 요즘 안 들리더라고요.
1: 예. 네. 자
0: 정유미 자기가 도전하네.
1: 자기가 자기 거랬어요?
0: 정유민스터 라디오 어때요? 정유민스터 라디오.
1: 홍당님이 전 그렇다면
0: 어렵죠.
1: 약해요. 자, 오.
0: 7277.
1: 오, 괜찮아요.
0: 7277님은 뭐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분 같아요, 느낌이. 예. 정보 효율 민첩성. 그거래요, 그냥.
1: 정효민의 줄임말. 정보 효율 민첩성.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좋습니다. 자,
0: 이런 네. 말을 본인이 자주 하고 다니는 거야. 정보 효율 민첩성 뭔가 일맥상통하는 단어들이야.
1: 네.
0: 그렇습니다.
1: 7595님 저도 아이스크림 받았는데 무슨 일이죠? 아, 그런 일이죠. 예, 그런 일이에요.
0: 어떻게 100명한테 나갔죠?
1: 예, 100명이에요.
0: 아.
1: 자, 전화번호로 하신 분들은 받을 수 있는데 바로 받았을 텐데 콩으로 하신 분들은 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자기 이름이 있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4788님 저는 고3 아들 그냥 학교만 잘 졸업하길 바랍니다. 이루어지길. 이루어집니다. 4788님 이건 무조건 이루어져요.
0: 고3 아들 학교만 잘 졸업하길 바랍니다. 이루어진다. 저 이해합니다. 예. 왜냐면 저도 고3 때 학교를 다니기 싫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바깥 사회생활을 막 하고 싶었는지 오.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1: 네. 그래요?
0: 천만다행이죠. 근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그 고3 학생이 그냥 아 그냥 다니자 그럼 뭐 이런 식으로라도 다니는 게 나아요. 네,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더 자유로워져 가지고 또 뭐 꼭 학교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1: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잘 졸업할 것 같아요. 4788님 미스터라도 계속 들으세요.
0: 네.
1: 자 7491님 오랜만에 막내 아들이 와서 점심도 만나게 먹고 지금은 집에서 라디오 듣고 두 분 결혼하신 거 얘기 나누면서 넌 언제 하냐 했더니 웃기만 하네요.
0: 두 분 결혼하신

0: 오픈했습니다. 커피향 나는 라디오는 이제 여기가 본점이에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1: 아침엔 여기로 오시죠. 19년 전통의 커피 맛집 라디오 이현우의 음악 앨범. 그래도 커피 아버지는 나지.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야, 지낼만 하냐? 여자친구네 집이 원룸이라며.
1: 뭐 할 수 없지 뭐. 당분간 이렇게 지내는 거지 뭐.
0: 신혼집은 구하고 있고 돈 좀 보태면 투룸은 되겠지 싶은데.
1: 아휴, 야, 너 요즘 야 그거 택도 없어. 집값 완전 올라가가지고 집값이 아니라 뭐 금값이야. 금값도 올라갔지. 일단 뭐 찌그러져 있다가 돈 좀 모아갖고 결혼하기 전에 뭐 방법을 찾아야지 뭐.
0: 저렇게 돈 앞에서 축 처진 모습을 보니까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1: 아이고야, 야야야, 내가 이게 진짜 밥맛도 없고. 아, 이게 돼지복살이냐? 아유, 이모 여기 흑삼겹도 좀 주세요. 야, 이 집은 흑삼겹을 원래 잘해. 아유,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이게 뭐 고기인 줄 알고 먹는 건지 고기가 고기 맛인지. 아유, 진짜 먹는 거야. 아유, 살려니 먹지 뭐. 그치? 돈이란 게 왜 이러냐? 진짜 돈이란 게 사람을 하루아침에 고기 좀 구워줘.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든다니까.

0: 오빠 냉장고에 엄청 맛있는 게 많으네요. 공기부터 해서 대단하네요. 참나.
1: 그 말에 얼른 식탁기를 봤더니 이건 우리 엄마가 보내준 갈비찜에 겉절이 김치에 오징어 볶음에 김치찜에 돌김까지 아주 엄마 반찬으로 수라상을 차려놨더라고요.
0: 어? 아, 야, 내 여친이 항상 맛있게 차려놨다. 야, 너도 항상 해라. 술 한잔해. 야, 맛있다 맛있어. 야, 이게 와, 이게 또 세팅을 해놔야 제맛이네. 자기가 최고야.
1: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예전에 둘이 자취할 때처럼, 아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집에 셋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친구를 불러놓고 진지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0: 뭘 왜 얘기해? 뭐, 아유 왜, 야 더워 죽겠는데 뭘 밖으로 나가 왜 그래? 왜?
1: 야, 너 이제 그만 와라. 어? 이렇게 우리 집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같이 산 게 벌써 1년째야. 나 지금 생활비가 너무 들어서 안 돼. 왜?
0: 야, 아니 우리가 그런 얘기 이렇게 할 사이인가? 야, 냉정하다. 매정하기도 하고. 야, 그래, 불쌍한 커플이라고 표현하긴 싫지만 불쌍한 커플이 좀 먹고 자고 했다고, 남는 음식 먹었다고 그렇게 눈치를 줘? 야, 나도 불편했어. 나가려고 했어. 어차피 오늘쯤 네 집 안 온다고 얘기하려고 했어. 딱 눈치껏 딱 그날이 되네. 야, 잘 먹고 잘 살아. 어?
1: 야, 진짜 이런 기생충 같은 것들 진짜. 야, 내 집에서 거의 1년을 그렇게 먹고 자고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살더니 너 나중에 내가 알아봤더니 34평짜리 방 4개짜리 아파트를 계약했더라. 어? 야, 니들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그렇게 이용해 먹고, 어? 야, 나는 아직도 반전을 사는데 이것들이 진짜, 와우, 너무하네 진짜 진짜. 아이씨, 야, 너 진짜 무섭다. 어? 친구? 네가 무슨 친구야? 너는 전생에 악연이야, 악연. 어?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 니들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면 진짜 나 죽어 진짜.

0: 분노가 콸콸콸 미라클 친구라는 이름으로 아우 저걸 그냥 콱님 사연에 이어서 심태윤의 뭡니까 듣고 왔습니다. 주유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뭡니까? 아이고 힘들겠네요. 그렇게 눈치가 없을까요?
0: 아 진짜 뭐 이런 친구 있습니까?
1: 아는데도 모르는 걸까요?
0: 네. 서미영님께서 아니 뭐 이런 똥 같은 경우가 있냐?
1: 아니 그 여자친구가 안 간다고 하지 않나? 오빠 그만 가자 거기 뭐 이거 안 알아?
0: 뭐 남의 집 거기서 왜 그 수라상을 차리고 있냐고 음식을 사온 것도 아니고 참나 윤서아님 마포대교 지하철 화장실은 무너졌냐? 거기 있어요? 자 김명아님 인간성이 똥이네요. 행운핑님 하다하다 똥 시원하게 싸는 게 열받네요. 아메리카노님 변기 어디 건가요? 소리 한번 시원하네요. 아이 그 왜 물을 왜 내려요? 자 안정환님 물세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황희영님 비밀번호 바꿔라. 전영희님 아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 이현정님 뭐 에어비앤비야 뭐야 미치겠다 진짜 러브버그 한쌍 같은 커플이네 진짜. 김선아님 장트러블 똥쟁아 화장실 사용료 쑥밥기 내놔라. 김명아님 끼리끼리 아주 잘도 만난다 진짜. 퐁당퐁당이 아주 뭐 파티를 열어 파티를 열어. 3837님 효민스토리 친구가 싫다. 김강수님 평생 액땜했다고 생각.

0: 자, 오늘 사이다는요 3837님 드리겠습니다. 예. 효미스토리 친구가 싫다.
1: 아니 그 너무 좀 네. 8627님 정말로 효도로 민첩하다. 이양곤 씨 정수영 효도가 다 좀 주세요.
0: 민첩하게 KTX로 보내세요.
1: 김태건 씨 효민더머니 그래도 뭐 정효민 씨 혼자 엄청 감동받아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즐겼어요. 지금 도서관에서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데 우참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정말 다들 감사해요.

0: 예. 한번 그래도 해볼래 형 억지로라도.
1: 박 박서인님. 예. 아니요 그냥 박 저는 박서인으로. 그냥 박 박서인님 뭐 예. 강원도 사투리라면 야 저 밖에 서 있는 애 들어와.
2: 오. 끝났어. 아 그렇게 아

0: 팝. 박수! 서. 서서 박수 쳐!
1: 인.
0: 인사하지 말고 박수 쳐!
1: 정말 재미없네요.
0: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앞에서 박수로 뽑아버려서 그래.
1: 그래. 이거는 네, 사실은 저희 누구예요? 네. 명수 형이나 잘하지.
0: 아, 박명수 씨는 잘하죠.
1: 잘 특화됐어. 근데 아, 우린 잘 못해요. 미안합니다. 네. 저 삼행시 쪽은 아니에요.
0: 뭐 미안한 미안합니다. 건 없지 뭐. 뭐 사람이 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예. 네. 자, 진화진님. 진화진님은 또 이름이 특이하네요. 예. 진화지도 아니고 지화진도 아니고 진화진.
1: 예. 진화진.
0: 된다 된다 취업 이루어지긴 했다. 근데 오늘 첫 출근해서 정신 혼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1: 그래요.
0: 저는 됐다니까. 사실은 취업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서 얼마나 버티느냐.
1: 맞아.
0: 갔더니 또 와 나랑 마음이 안 맞는 뭐 상사라도 있으면 에. 이야 이것 또한 기가 막힌 일이에요.
1: 아, 피곤한 일이죠. 진짜.
0: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왜 취업이 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일과 맞는가. 그것이 적어도 6개월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은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만뒀을 때 그 자유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시 원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화이팅 진화진님. 일단 한번 잘 버텨보세요.
1: 네. 네. 자 그리고 3837님이 또 박서인 씨로 또 삼행시를 지었네요. 형이 운 좀 띄워주세요. 박서인 삼행시 서작합니다. 인생 스토리 삼행시가 좋다. 그만하세요.
0: 얼마나 재미없습니다.
1: 정말 재미없어요. 여러분도 재미없어요. 미안합니다. 예? 재미없어요.

0: 식 나오나요? 저는 명세식이에요. 나 이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시하고 넘겼어.
1: 저희가 개그 명세표 다 드릴 거예요. 재미없는 것들 다 적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0: 자, 그렇습니다. 명세식 씨 이름 기억하겠습니다. 예. 명세빈 씨 이름 비슷해서 기억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남창희 씨 3부 첫 곡을 맞추는 시간. 자, 예. 3부에 어떤 노래가 첫 곡으로 나옵니까? 남창희 씨 스타트.
1: 때로는 루즈하게, 때로는 타이트하게, 때로는 스피디하게, up and down, up and down.
0: 조남지 사운드.
1: 자, 조남지 씨. 여러분들의 정답과 오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

팟캐스트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우유 초콜릿 7471-9322 최수진 이렇게 세 분 축하드립니다.
1: 자 우리 5888님께서 박서인으로 삼행시 지어줬습니다. 박
0: 밖에
1: 서
0: 서 있는 소진님 3부 첫 곡 끝났습니다.
1: 인
0: 이제 들어오세요.
1: 예 맞습니다. 소진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미스터라도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0: 소진이 앉아 있습니다.
1: 양주 소풍 가구단지
0: 메디힐 토너패드
1: 신차 구입은 하모니 렌트카
0: 키움증권
1: 메디카 코리아
0: 고려기프트가 도와줍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 하모니 렌트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사랑은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액션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2: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2: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1: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2: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에서 120시간 달인 흑삼고.
2: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 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선물이

0: 체감 온도가 40도 안팎까지 오를 수 있대요. 뛰면은 더 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 정말 물도 많이 자주 먹고 네, 좀
1: 그렇게 따지면 남아공 선수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아, 좀 그쪽은 좀 더 더운 나라기 때문에 네. 적응이 좀 돼 있을지가
2: 그래도 아프리카도 네. 바짝 마른 날씨지 습한 날씨에서는 거기도 좀 힘들지도 몰라.
1: 아, 그래요?
2: 네. 왜냐면 제가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예. 말리
1: 말리
2: 말리 쪽을 갔던 기억인데
1: 말리지마 그 말리 말하는 거죠?
2: 왜 그러십니까?

0: 그런 거는 그냥 차려놓고 보고 계세요.
1: 근데
0: 어떠세요?
1: 너무 맛있게 보이잖아요. 저도 그냥 일상에서는 엄마
0: 네.
1: 아빠랑 있으니까 이제 잘안 먹는데 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언니네 가족 만나거나 하면은 늦게 뭘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먹는 사람이 있으면
0: 예.
1: 먹게 됩니다.
0: 그렇죠. 그게 다 그렇죠.
2: 네, 안 먹을 수가 없죠.
0: 제가 옛날에 최고 몸무게 찍었을 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살 때.
1: 아,
0: 거의
1: 역시.
0: 셋이서 같이 살았는데
1: 네.
0: 두 명은 매일 놀러 와 있어가지고 다섯 명이 같이 산걸 마찬가지거든요.
1: 네.
0: 근데 뭐 둘만 눈만 마주치면 뭐 셋, 다섯 중에 누구 두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먹을래? 그러면 바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명또 누가 들어와서 뭐 사갖고 와. 그럼 또 먹을래? 먹자. 그때 살이 진짜 제일 많이 쪘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뭐잘 그렇게 먹질 않으니까. 예.
2: 그러니까 남창희 씨가 정말 이거 7년째 유지하고 있어요.
1: 오.
0: 8년째, 8년 됐어요.
2: 8년째.
0: 예.
1: 근데 그
0: 그냥
1: 어릴 때
0: 8, 9년.
1: 사진 보니까 원래는
0: 마른 체질이었어요.
1: 그러니까 그때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거나 이래서 좀 찌지 않았을까요?
0: 근데 그 뒤로 보면 살이 잘 찌는 체질이었어요.
1: 아, 그래요?
0: 잘 먹으면 잘 쪄.
2: 뚱뚱할 땐 뚱뚱했지, 창희 씨가.
0: 25 이후로 갑자기 바뀌더니 군대 갈 때쯤 돼서 살이 막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막 찌더라고. 그러더니 먹으면 바로바로 쪄요. 위험해요. 체질이 바뀌더라고. 어렸을 때 말라던 사람들 뚱뚱해진 사람 많습니다.
2: 예.
0: 네, 그럼요.
2: 저도 20살 때 말랐어요.
0: 맞아, 정선도 말랐어요.
2: 사태순간 애들 할 때만.
0: 예,
2: 네.
0: 그럼. 자.
2: 조혜영 씨가
0: 예.
2: 행복한 돼지. 그래서 돼지가 웃고 있나?
1: 아,
0: 그래서
1: 그렇네요.
0: 고사상에 올라오는군요.
2: 네.
0: 웃고
1: 돼지 귀여운
0: 있어가지고.
1: 얼굴. 네,
0: 자.
1: 6327님께서는요, 오늘 날씨 핫뜨겁니다. 딸기잼 만들고 있어요. 가슴.

0: 먹어본 것 같은데.
1: 게 꽃게만.
0: 예, 꽃게만.
2: 아, 꽃게만 그냥 못 먹어봤니?
0: 네.
1: 어떡합니까?
2: 창이야.
1: 예.
2: 오늘 부르자.
1: 노량진으로 모이세요.
2: 아,
1: 예, 한번 우리
2: 진짜
1: 노량진에 한번 킹크랩 먹으러 저 갑시다.
0: 우와.
2: 아니 여행 작가가 킹크랩을 안 먹어본 거
1: 죄송한데요. 네. 킹크랩 먹으러 갑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쏜다고 얘기한 거
2: 아닙니까?
0: 아, 아, 그래도 좋아요.
2: 돈 좀 찾아, 돈 좀 찾아와.
0: 맛집을 알려주세요. 네. 좋아요. 네네.
1: 요즘 키로당 얼마 할래나 모르겠네. 오. 킹크랩. 킹크랩 역시 제일 비싸.
0: 네. 예.
2: 계산도 창의가 하고 소진이가 입금하는 거야.
0: 네네. 네. 네.
2: 예카드로 계산하는 거.
1: 계산은 제가 합니다. 얼마 나왔는지.
2: 영수증 처리해서 얘가 할 거예요. 포인트는 얘가 가지고
1: 농담이고 제가 한번 사드릴 테니까 한번 가시죠.
0: 우와.
1: 예.
2: 카드 한번, 포인트는 남창이 거로 갑니다.
1: 한번 가시죠. 네. 갑니다.
0: 네. 예. 전진홍님께서는요. 저의 마음 날씨는 좋아입니다. 시골에서 수박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오늘 수박 첫 수확해서 도매시장에 보냈어요. 좋은 값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1: 오, 그래요.
2: 우와. 잘하셨네요.
0: 올해 수박 맛있더라고요.
2: 어, 예.
0: 네.
1: 저도 오늘 수박을 한 통 샀어요.
2: 어허.
1: 시장에서. 어허. 네. 아파트 열리는 시장에 거기서. 네,
2: 네. 예. 잘했다.
1: 한 통을 사가지고 다 껍질을 깎아가지고 차곡차곡 통에다가
2: 이만큼 소분해서 예, 소분해서
1: 잘라가 먹기 좋게 네. 찍으면 바로 우리 와이프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놨지.
0: 오, 퇴근하고 와서 시원하게 드시면 예.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2: 한 통 더 사서 형 좀 해다 줘. 그거 해달라는.
1: 그럼 형 제가 다음 에, 내일 갖다 드릴게요. 그냥 어차피
2: 아,
1: 많아.
2: 그러지
1: 아니, 많아. 어차피
2: 야,
1: 다 먹어.
2: 네 와이프 먹어야죠. 네 와이프 걸 내가.
1: 아니 반 나 반 통 먹고 형 반 통 먹으면 돼. 형수님 드시는 게 다 좋은
0: 오,
1: 거지 뭐.
0: 좋죠.
2: 에이 그러지 마.
1: 내일 갖다 드릴게 진짜로. 형 내일
2: 얼마에 샀어? 얼마에 샀어?
1: 2만 원.
0: M분의 1.
1: 아니 그냥 드려. 아니 내가 그걸 뭘
2: 아니 또 뭐 그 그냥 줘.
1: 그냥 줘요. 뭘 그걸 뭐 형한테 돈을 받아요. 내일 드릴게요 진짜로.
0: 어머 훈훈한 장면.
1: 끝.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내일 갖고 올게요. 대신 형 내일 저기 톡 하나.

0: 윤정수
1: 남창희의
0: 미스터 라디오.
2: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자, KBS 쿨 FM 4부가 시작됐고요.
1: 네.
2: 우리 송서진 캐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네. 이혜원 씨가 예.

0: 어떤
1: 예.
0: 분들일까 이렇게 탐색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직 2주 차니까 네. 이제 그 모임에서 늘 누구나 아이인 사람 있고 이인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인 사람들이 열심히 예.
1: 그렇죠,
0: 서로 예. 네, 친해지자고 이렇게 막 말 걸 테니까 네. 질문하는 거에 대답 잘하고 네. 호응도 잘해주고 네. 하면은 그래도 좀 어색함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래요. 그리고 5161님이
0: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야구 이야기로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재밌어집니다. 금방 친해질 거예요.
1: 네, 맞아요. 근데 내일 또 축구하잖아요.
0: 네.
1: 축구 얘기로 또 이렇게 한번 슬쩍
0: 그렇죠.
1: 한번 또
0: 맞아요.
1: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예상해볼까요?
2: 입사 2주차 직장인인데 예. 그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만 귀 열고 듣고 있어도 되지.

0: 있나요?
1: 네. 나도 가끔 이제 그런 생각 들어. 아, 내가 분위기를 잘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 한번 망가져봐. 그냥 나도 한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0: 그러니까 저 요즘에 이제 테니스 운동을 하면서 네. 모르는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뭐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어색할 때도 있어요.
1: 그렇죠.
0: 근데 요즘에 그래도 말을 계속 많이 해요, 저. 아, 요즘 뭐 테니스는 치신 지 얼마 되었어? 이러면서 네, 네. 이런 식으로 관심사가 있으니까 맞아. 뭐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니까 그냥 가볍게
2: 네.
0: 어, 입사한 지 몇 년 되셨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러면 상대방이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고 뭐 그런 네. 공동적인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무조건 그냥 한번 말해보세요. 말해야 돼요. 예, 그거 안 하면 뭐
1: 불편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든지요. 와, 탁구 치신 지 얼마 됐어요? 테니스 모임에 와서.
0: 나
1: 탁구가 좋던데. 아, 그 가만히 있으면 쟤 뭐냐?
0: 네? 네. 맞아. 예, 맞아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 또 쪽지 좀 볼게요.
2: 네, 6307님의 고민입니다. 고등학생 아들과 일정 잡기가 너무 힘드네요. 가족끼리 여행을 다녀오자고 했더니 엄마 아빠 두

0: 예, 엄마 아빠 둘이 다녀오세요. 저 일정 있어요. 이거 뭐 혹시 뭐. 집이 무슨 기업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려받아야 될 나이인가? 약간 예. 뭐 어린 회장 느낌의 그래. 목소리 톤인데.
1: 정미정님께서 어릴 땐 친구가 좋고 나이 들면 가족이 최고라는 걸 알 겁니다.
0: 네, 그렇죠. 네.
1: 그래요.
0: 그 다음에 가족을

0: 그러니까 오히려 뭐 아들을 따라다니며 약속을 잡거나 사춘기가 지나면 다시 돌아올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의 한 부분으로 인정을 해주셔야죠.
1: 네,
2: 맞아요.
1: 좋습니다.
2: 네.
1: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빠르게.
0: 네.
2: 익명 제이님의 고민입니다.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을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약속을 나가도 보고 싶어서 가는 것보다는 회사 출근하듯이 가는 느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만나도 될까요?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걸까요?
1: 사랑을 노력하는 게 말이 되니?라고 박원 씨는 노래로 얘기를 했었죠. 예.
0: 어떻게 하는데?
1: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0: 그지 그 말을 한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0: 네.
1: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는 거가 중요한 거지.
2: 네.
1: 뭐 노력을 하겠다, 뭐 진짜로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좀 그냥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2: 기간이 좀 오래 돼서 익숙해져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안 좋아하는가 싶어서 헤어졌다가 후회할 수도
1: 그래요.
2: 있으니까 네, 자기 마음을 좀더 내가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깊게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1: 근데
0: 그 싫은 감정은 정확히 알아요.
2: 아,
0: 그렇지 않아요?
2: 그렇죠, 맞아요.
0: 예, 진짜로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는 게전 희한해요. 그냥 만나는
2: 네.
0: 거예요. 그러다 싫으면 진짜 못 만나요.
2: 맞아요.
0: 그렇죠?
2: 싫으면 진짜 알아요.
0: 그리고
2: 네.
0: 좋다라는 감정의 기준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뜻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싫지 않으면 계속 보는 거고요.
2: 네.
0: 네. 또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분들은 이런 사랑을 못 하겠죠. 그럼 우리 제이님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익명 제이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지금 파악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부터. 네, 파악을 먼저
1: 그래요.
0: 하고 싫지 않으면 그냥 만나는 거고. 안 만나야겠다 생각이 들면 후회하더라도 그 결정을 따르는 거죠. 우린 다 그렇게 하고 살지 않습니까? 네.
2: 오늘도 오은영 선생님 같으세요.
0: 저는요. 오늘 오은영 씨로 해요? 2호선으로 해요?
1: 뭐둘다 하세요.
0: 예? 네?
1: 오은영 씨로 하시죠. 지금
0: 오은영 씨로?
1: 얘기하셨으니까.
0: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가 보다 싫은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거죠.
1: 네, 좋습니다. 자, 우리는요, 윤건과 이효리의 이뻐요 함께 듣고, 소진픽 나들이 상담소로 돌아옵니다.

0: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오늘 송소진 씨 기상캐스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자, 송소진 씨 어떤 코너입니까?
1: 소진픽 나들이 상담소.
2: 네, 소진 씨가 추천하는 2주의 나들이 명소,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1: 네, 이번 주 일요일인 6월 28일이 철도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철도와 관련된 나들이 장소들을 준비했습니다.
2: 네.
1: 네, 먼저 서울역에서 지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 장소는 서울역 바로 앞에 있는 옛 서울역 건물인 문화역 서울 284입니다. 오. 옛 서울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인 1925년에 스위스의 루체른 역사를 모델로 지어진 근대 건축물이에요. 2004년에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그때부터 지금의 새로운 서울역에서 열차가 운행되고 있고요. 옛 서울 역사는 전시와 공연 등이 열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 서울 역사를 건립 당시의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100년 전 내부의 모습을

0: 근처를 방문한다면 문화역 서울 284에도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철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철도 박물관을 추천합니다. 1988년에 개관한 곳으로 실내외 전시장에 약 2,700여 점의 철도 관련 유물이 있는데요. 특히 옥외 전시장에는 우리나라에서 실제 운행됐던

0: 올해는 모레 6월 26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 발표가 이미 끝났어요. 한 달 전에 신청을 받으니까요. 기관사 체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내년 5월에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부산교통공사에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산 근처에 계신 분들은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2: 당선입니다.
1: 좋습니다.
3: 예.
1: 자,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또 많이 또 저기 철도 체험 해보시기 바라겠고.
3: 네네.
1: 우리 소진 씨 이제 귀가하십시오.
0: 네. 네. 알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3: 우리도 이제 철도 좀 들어야죠.
1: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소진 씨 안녕히 가세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4: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6: 대체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소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5: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4: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

이선희 씨. 오늘 평택 수국 축제 가서 꽃 실컷 보고 왔어요. 분홍, 보라, 흰색, 파란 색깔별로 꽃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놀고 왔습니다. 이야, 아마 노는 데 최선, 그러니까 일할 때 최선을 다하는 건 물론이고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는 건 물론이고 노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지 않을까요? 김진옥 씨, 회사에서 직원 스트레스 관리 교육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듣고 싶은 문구를 다 함께 얘기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주책맞게 눈물이 핑. 한동안 좋은 기운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듣고 싶은 말 이런 거 교육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서로 해주고 또 들을 수 있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진옥 씨 말씀처럼 눈물이 핑 돌면서 마음이 촉촉해질 것 같긴 한데

뭐가 있겠습니까? 또래는 그냥 몇 마디만 해도 아 그때 그거 이렇게 그때 좋아했던 가수 그때 봤던 영화 그때 드라마 아, 얼마든지 얘기거리가 많잖아요. 아 게다가 메뉴도 쌈밥 아 딱 7번 출구에 서 계신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메뉴 건강한 메뉴 매주 수요일인가 봐요. 다음 주 수요일도 파이팅입니다. 금이라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0787 0368 누나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퇴근 시간을 좀 넘기고 서둘러 약속 장소로 갔다. 계열사

뭐라고? 이런 나라도 받아준다고? 어떻게 내게 이런 사람이 찾아온 거지? 매몰차게 차일 수도 있다고 최악도 상상했는데 그녀는 형편을 따지기 전에 내 손을 잡아주었고 부족함을 계산하기보다 함께 채워갈 방법을 생각했다. 그녀의 한마디에 막막했던 미래와 걱정으로 가득했던 계산서는 희망으로 바뀌었다. 꿈이 아닐까 얼떨떨해서 꼬집어 볼 만큼. 결혼은 현실이라고 다들 말하지. 하지만 나를 믿어준 사람 덕분에 내 현실은 기적 같은 동화가 되었다. 아무래도 나는 전생에 어느 작은 고을이라도 구했던 게 틀림없다.

그러기엔 입사한 지 너무 얼마 안 됐네요, 직원이어서. 아니, 신입사원들한테 그런 걸 밀어, 신입사원한테 그런 걸 밀어주면 그게 오히려 부담이죠. 나는 일하러 회사 들어왔는데, 아니, 그, 이럴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우리의, 하도 드라마를 많이 본 우리의 그냥 상상이었던 것 같고요. 4727, 와, 전생의 덕을 많이 쌓으셨나 봅니다. 작은 고을을 진짜 많이.

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이 순수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5890, 저도 남편이랑 결혼할 때 남편은 고시생이었고 모아둔 돈도 없었어요. 그래도 사람 믿고 결혼해서 두 아들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8047, 2002년 월드컵, 누군가는 그때 배우자를 만나 길을 찾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길을 잃기도 했던 시절이었죠. 저는 후자였지만 이분은 잘 되셨기를. 아, 아픈 추억이 또 이분은 훌쩍 8047이어서 최원일 씨, 아직 청혼 못하신 분들 내일이 기회입니다. 남아공을 이기고 32강 진출하는 순간 모두가 환호할 때 그때 금반지 준비해서 청혼하십시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금반지는 맞을 것 같고요. 요즘 금 시세가 워낙 그래서 청혼을 금반지로 진심이잖아 이럴 것 같긴 한데 아니 우리가 이기고 32강 가도 너무 벌건 대낮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청혼하기에 약간 이렇게 뭐 노을이 질 때나 이런 건 벌건 대낮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송장용 씨가 보내주신 사연 후기입니다. 월드컵 시즌이 되니 문득 2002년 당시 제가 그녀에게 청혼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는 무사히 결혼했고 딸 하나 낳고 가족이 되었죠 하셨습니다. 아 월드컵 때마다 4년에 한 번씩 꼭꼭 딸도 엄마 아빠 그때 그러면서 그 얘기 할 것 같고 그죠? 고맙습니다. 송장용 씨.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소란의 행복.

0: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7: 태양, 눈, 코, 입.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육감을 깨우는 낭독 퀴즈 금의 맛. 내레이션을 듣고 연상되는 음식을 보내주세요.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그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초록이 가장 짙어지는 계절, 눈부신 햇살을 머금고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널 보고 있으면 꼭 초록 구슬을 꿰어놓은 것 같아 덜 익은 살구 같기도 하고 작은 자두 같기도 하고 보기엔 참 예쁘고 귀여운데 그냥 먹기엔 만만치 않다. 아우, 눈이 절로 찡그러질 만큼 시고 떫고 단단하고. 그래서 넌 있는 그대로보다는 변신했을 때 더 매력적이야. 아마 지금쯤 분주한 집이 꽤 많을걸. 1년 동안 먹을 걸 준비하려면 온 가족이 둘러와

이제 이거 청 만드는 거 배워야겠어요. 그러게요. 엄마도 쉽게 만드시는 거 아니고 이거 일일이 손 다 가서 만드는 건데 도와드리면 참 좋아할 것 같죠? 문은미 씨였고요. 김봉수 씨. 여름엔 아내가 텀블러에 얼음 넣고 이걸로 차를 만들어주는데 아내도 이것도 최고예요. 하, 부부 사이가 이렇게 좋다고 또 이 시간에 광고를 하시네요. 남편이 얼마나 이쁘면 그냥 이거 혼자 드셔도 되는데 남편 그냥 텀블러에 얼음 넣고 그냥 야 이거 그냥 아이스로다가. 자, 김봉수 씨 이어서 9381.

다고 하니까 초보인 분들 신경 쓰시고요. 1344 김현태 씨 매실. 매실 과육에서 씨를 떼어낼 때 망치로 두들기시는 분이 있고 칼로 씨만 딱 발라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쫄깃한 식감을 위해서는 칼로 자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실 과육을 바를 때는 제 손이 남아나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듬는 게 근데 아까 그 딱 그 근데 그대로 온다고 진공포장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깐 매실이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어쨌거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현태 씨. 6932 나름 또 이행시를 해주셨습니다. 매이야? 이게 최고라고? 실제로 먹어야겠구나.

0: 6월 24일 수요일 손우경 씨의 보통날. 요즘 우리 집은 조용할 날이 없다. 아이 생일 선물로 큰맘 먹고 들여온 피아노. 아직 학원도 다니기 전인데 딸은 열심히 건반을 두드린다.
1: 엄마, 엄마는 피아노 잘 치지?
0: 아이가 자리를 내어줬다. 기대에 찬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서 조심스레 건반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막상 떠오르는 곡은 나비야, 학교 종이 땡땡땡 정도? 서툰 손가락으로 몇 음 눌러보는데 이상하게 코끝이 시큰해졌다. 어린 시절 난 음악을 좋아했다. 친구들이 하나 둘 피아노 학원에 다닐 때 나는 가정 형편상 엄두도 낼 수 없었고 집에 악기가 있다는 건 그저 부러운 풍경이었다. 그래서일까 거실에 놓인 피아노를 보면 묘하게 가슴이 벅차오른다. 우리 집에도 이런 게 다 있네. 어릴 적 갈증이 해소되는 것만 같다. 비록 멋진 연주곡은 아니지만 아이의 무한한 신임을 얻으며 잠시 피아노 선생님이 됐다. 앞으로 열심히 연습해서 아이와 듀엣으로 연주해봐야겠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건반을 닦고 또 닦는다. 어쩌면 아이보다

핑클 늘 지금처럼 정재훈 씨. 저도 젓가락 행진곡은 모차르트보다 더 잘 칩니다 하셨어요. 김수경 씨. 저도 요즘 전자피아노에 빠져 있습니다. 소리 조절도 되고요. 심심하지 않아서 좋아요. 오, 좋은 어른의 취미일 것 같습니다. 정경희 씨. 피아노 한 대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 마음도 가득 찬 것 같아요 하셨어요. 오늘 보통 날 주인공께는 돼지고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수요일 생방송 4부 6307 아파트 단지 배수로

민영 씨 신청곡이었고요. 그 앞에는 스타러피쉬의 미안을 들으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진짜 좋은 회사란? 임상택 씨의 사연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틀간 휴가를 주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요? 내일 월드컵 한국 축구 경기 집에서 응원하라고 하루 쉬고요. 지면 진다고, 이기면 이긴다고 하루 또 쉬랍니다. 스트레스 풀어주는 아내 회사 얘기입니다. 부럽다. 아, 임상택 씨네 회사 말고 아내 회사 얘기군요. 뭐 반쯤은 농담이지만 이렇게 진짜 좋은 회사에 대한 기준이 확실히 예전과는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름 들어보면 알만한 유명한 회사라든가 뭐 연봉이 높은 회사라든가 주로 이런 쪽 외형적인 거였다면 요새는 섬세하게 직원을 배려하는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 아닌가요? 기준이 진짜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임상택 씨와 아내는 내일 각각 다른 곳에서 응원을 하겠네요. 상택 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미안합니다.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릴게요. 6901. 언니 오늘 맛있는 걸 나누다가 한 번도 대화해보지 않은 타팀 대리님과 급 친해졌어요. 성향이 맞는 걸 짧은 대화로 서로 느꼈는데 좋은 인연이 생긴 것 같아서 기뻐요 하셨습니다. 오, 맞아요. 회사에서 마음까지는 아니어도 성향이 맞는 사람이라도 만나는 거 좋죠. 6901 이분에게도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립니다. 정재훈 씨 신청곡 이소라 청혼.

0: 이소라의 청혼이었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현대자동차 하이엠솔루텍 우리금융그룹 제공입니다.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사랑하기 좋은 날 6월 선물입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스킨MD 라보라토리스 에이지 엑스 세럼.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존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어느 록밴드 보컬이 청춘들에게 조언을 건네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모로 불안하지? 짜증도 많고. 근데 어른이 되어도 불안하고 50살 넘어도 짜증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괜찮아. 위안이 되죠. 나름 팁도 알려줬어요. 짜증날 땐 그냥 락 음악 들으라고요. 오늘 힘드셨나요? 짜증도 나고 속상하기도 했나요? 우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원한 노래로 넘겨버려요.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짜증나고 불안한 순간들이 많죠. 아직 제가 더 어른으로 살 일이 많지만 20대부터 어른이라고 치면 그 이후부터도 짜증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2756님, 맞아요. 그냥 좋은 노래 듣고 흘려버리는 게 최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좀 가볍게 넘기는 게 어렵지만

짜증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하면은 그거를 그 순간 그냥 훅 털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내 자신 너무 이 시간 아까워 이런 생각하면서 8473님은요 50이 넘어서도 그렇군요. 아 배우합니다. 아 저도 아직 50까지는 못 살아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오늘 엄마랑 전화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게 좀 서운했고 좀 속상했어 이런 거를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좀 놀랐어요. 엄마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제 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걸 털어놓을 때가 많이 없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엄마 편 들어줬어요. 엄마 편이야. 엄마 사랑해. 왜 그랬지? 왜 그런 말을 했지?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박광식님, 어른이 된다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은 여유 있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조금 경험치가 쌓인다고 하죠. 경험치가 쌓일수록 조금 그냥 쿨하게 넘어갈 때도 생기죠. 콩이님,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때 울면, 복잡할 때 볶음밥, 탕탕탕탕탕 수육. 웃고 가봐요. 네? 어렸을 때 이 노래 진짜 많이 불렀는데, 탕탕탕탕탕 수육 이것도 많이 부르고, 저는 그거 좋아했어요. 뭐지? 아, 옛날에 막 그런 거 유행했던 거 알아요? 아산 여성화 요소? 이거 알아요? 저희 학교 다녔을 때는 그 뒤에 시옷 으로 아산 여성 오송 이렇게 뒤 붙이는 게 유행이었어요. 제가 그거 진짜 잘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문자 좀 보내주실래요? 무슨 자 사주소 보존해 주세요. 아, 잘 안 되네. 학교 다닐 때 진짜 잘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알아들었거든요. 이게 비밀 이야기예요. 여자인 친구들끼리 비밀 이야기 이렇게 예세 조선 봐사 이러면서 예좀 봐.

0: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이야.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기님께서 예전에 도깨비말이라고 불렀어요. 민기님은 아시는군요. 7575님 짱깨비 해주셨고, 아그대님 같은 94년생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그쪽 약간 지역별로 유행하고 그런 게 있었나 보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말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 그 집에 가서 이거를 맨날 연습했잖아. 7680님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 노래 많이 했어요. 서로 한 바짝씩 뒤에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김치국 김치국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알죠? 그거 많이 했다고. 한 번도 이거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기도. 멤버들이랑 데뷔 초반에 해봤던 것 같기도. 한 2015-16년 때 유행했었죠 이거. 그랬던 것 같아. 데뷔 초에 이거 멤버들이랑 좀 했었던 것 같다. 근데 이게 박자 꼬여가지고 오래 못 갑니다. 꼬여가지고

퇴근길에 또 일이 터져서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잘 해결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참 근데 이게 너무 1757만이 다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다 힘을 써야

에이프릴의 랄라리라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8380님, 언니 저 취준하면서 집에서 깻잎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깻잎 사이에서 이상한 게 자랐습니다. AI한테 물어보니까 습해서 버섯이 자랐다네요. 저도 버섯처럼 어디서든 독하게 살아남아야겠어요. 라고 오는데, 어머, 이게 이렇게 흘러가네. 버섯을 제거할게요가 아니라 버섯처럼 저도 독하게 살아남을 거예요, 언니. 너무 귀엽다. 버섯이 습하면 잘 생길 수 있으니까 관리 잘해주고, 제가 옛날에 어떤 어플로 이렇게 약간 사주 같은 거 봤었는데, 제가 잡초 같은 사주래요. 밟아도 다시 이렇게 까꿍하고 일어나는 그런 사주라고. 근데 너무 너무 맞는 거예요. 전 누가 저를 막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이렇게 좀 너는 안 될 거야 막 이래도 제가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20대 딱 되자마자 어떤 신생 기획사 오디션을 봤었는데, 그 기획사 오디션 보러 갔다가 너는 참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괜찮은데 아마 너는 좋은 회사는 못 갈 것 같아. 그냥 요 정도 회사 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제가 긁혀가지고 아니요? 전 정말 큰 회사에 가겠습니다. 웃으면서 까꿍 해가지고 이제 데뷔한 거죠. 그 회사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분도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8385님 꼭 멋있는 버섯 되세요.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4903님, 오늘 오랜만에 춘천에 놀러 갔는데요. 낙지볶음 맛있게 먹고 카페에 갔죠. 그러다 꼭 먹고 싶었던 아보카도 커피를 시켰는데 뒤늦게 알았어요. 아보카도가 아니라 아포가토였다는 걸.

딸에게 선물을 받았다. 김치 냉장고를. 8월에 결혼을 앞둔 딸이 엄마 필요한 거 없냐고 자꾸 묻더니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보냈다. 결혼하기 전에 큰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단다. 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저릿저릿하다. 성인이 된 뒤로는 뭐든 알아서 척척. 결혼 준비도 부모에게 손벌리지 않겠다며 알뜰히 모은 돈으로 혼수를 준비했다. 돈이 빠듯한 상황인 걸 뻔히 아는데 그 와중에 집도 챙기다니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딸은 오히려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나를 위로해줬다. 소중한 보물, 하루에도 몇 번씩 새 냉장고를 닦고 또 닦는다. 그리고 다짐한다. 우리 딸 결혼하면 맛있는 반찬 많이 만들어줘야지.

오늘 내 마음 날씨. 시원한 바람 솔솔 부는 청명한 날. 속 깊은 우리 딸에게 앞으로 꽃길만 펼쳐지기를.

거예요. 저를 어려워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더 웃으면은 진짜 무섭게 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최경호님은 점픽의 기준은 미스테리해. 미스테리하죠? 그런가? 그 정도로 미스테리하진 않는데, 그쵸? 전혜연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미스코리아 출신이야. 이효리의 미스코리아. 어렸을 때 미스코리아 나가는 언니들 막 TV에 나오는 거 보고 되게 신기했었는데 혜원님이 미스코리아 언니군요. 최진희님, 틴타 김생머리 그녀. 저는요, 긴 생머리랍니다. 머릿결이 좋지는 않지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호사인님, 임정희의 골든레이디. 그냥 노래만 보내셔가지고. 그럴 수 있죠. 이 노래도 너무 좋잖아요. 8099님, 하현우의 돌덩이.

내게 응원해 주세요라고 보내 주셨는데요. 어떤 학원을 갔다가 가는 거야? 두 개나. 바쁘다 진짜. 이렇게 땡기지 않더라도 밥을 챙겨 먹고 학원을 가야 돼요. 학원 끝나고 밥 먹으려면 너무 또 늦잖아요. 졸리고. 일단 3284님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아이돌이 꿈이다. 어떻게 말을 해 줘야 될까? 일단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요즘에는 이제 영상으로도 배울 수가 있잖아요. 시간 날 때 영상으로 좀 배우면서 실력을 늘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초코 카스테라 보내줄게요. 화이팅해요. 잠시 후 3, 4분은 떠든 사람 최효정 강성규, 볼륨의 SNS 스타 강성규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백아연의 번덕쟁이.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뾰로로로로.
6: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7: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8: Yes, I will.
9: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볼륨을 높여요. 3부 시작했고요. 2630님 신청곡이었죠. 장나라의 스윗드림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 생일인데 축하 좀 해주세요.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오늘 새벽에나 들어온다네요. 그래서 저 혼자 자축하고 있습니다. 장나라의 스윗드림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 들으니까 진짜 너무 스윗드림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죠. 옛날에 뮤직비디오를 진짜 한 30분 넘게 본 것 같아요. 진짜 과장하면 50번

0: 아니야? 이게 바로 SNS 스타 자세지.
1: 다른 사람 누구야?
2: 최여정 강성규요.
3: 주제 하나 던져놓고 한 시간 내내 떠드는 시간입니다. 떠든 사람 최여정 강성규. 강성규 아나운서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서 밀려서 수요일에 찾아온 강성규 아나운서입니다.
3: 아유, 맞습니다. 밀렸다뇨.
0: 하트하는 인정이지.
3: 아, 인정이죠.
0: 인정이지.
3: 어제 인정이지. 왜 안 오셨어요?
0: 제가 정말 고민했어요. 이걸 나 가서 이렇게 빼꼼 봐야 하나. 근데 그러면은 또 너무 민폐스러울 것 같아서.
3: 아, 참으셨어요. 예, 예. 잘하셨습니다. 어제 하트와에 이어서 성격수를 보니까 느낌이 너무 다르네요. 같은 시간 다른 공기 뭘까 그런 느낌. 네.
0: 여기 공기가 많이 탁해졌죠.
3: 아, 진짜 너무 상큼했어요 어제.
0: 그러니까
3: 너무 귀엽더라고요.
0: 제가 예전에 하트와 노래 듣는다고 저 면박 줬잖아요. 왜 아저씨가 하트와 노래 듣냐고.
3: 그래서 놀러 오지 그랬어요.
0: 고민했는데
3: 의자까지 다 빼놨었는데 앞에.
0: 아, 그래도 또 하트와 분들 얼마나 또 놀라시겠어요.
3: 그래요.
0: 어,
3: 맞아요. 다음에 또 오시면 네. 다음에 또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요. 4034님 니가 좋아 릴스 봤어요? 잘 찍으셨던데요.
0: 아, 니가 좋아 릴스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3: 왜요?
0: 너무 갑자기 뭐 스튜디오 들어오자마자 제 손 끌고 들어가서 찍으셔서 너무 준비 없이 찍었다. 연구가 너무 부족했고.
3: 아, 그리고 뭔가 이렇게 머릿결도 이렇게 살렸었어야
0: 준비물도
3: 했는데.
0: 좀 필요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좀 아, 너무 표정을 다양하게 하면 주면 안 되는데 좀 시크하게 해야 되는데.
3: 아니요, 잘했어요.
0: 많이 좀 아쉬웠어요. 아, 참. 내 기준이 높아지나?
3: 어? 점점 높아지나 봐.
0: 윤봉이님 요즘 여행에 취미 들리신 강 아나운서님.
3: 네, 대만 여행 다녀오신 사진 올리셨죠.
0: 아, 맞아요, 맞아요.
3: 뭐 다녀왔어요. 어땠나요?
0: 뭐 저는 이렇게 짧게 짧게 어디 갈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네. 요즘 좀 어떻게 기회가 많이 생겨서 저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놀러 나가자. 주위에.
3: 그렇죠, 그렇죠. 저도.
0: 젊을 때 놀자. 노세노세 젊어 노세.
3: 노세노세.
0: 네, 그래서 뭐 최대한 뭐 놀러 나가는 편인데 이번에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3: 어, 뭐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0: 아무래도 뭐 딤섬. 종류별로 먹었고.
3: 어떤 맛이 맛있어? 새우 딤섬 맛있죠?
0: 새우 딤섬.
3: 새우 딤섬 맛있어.
0: 새우
3: 맞아.
0: 맛있고 뭐 기본적인 그 돼지고기 딤섬도 육즙이 달라.
3: 아,
0: 그래요? 팡 터져요.
3: 팡팡 터져요.
0: 그 어디는 거기에 이렇게 쪽파를 쫙쫙쫙 깔아서 올려줘요.
3: 샤오롱바오도.
0: 어, 샤오롱바오 위에다가 아~ 쪽파를 막 쫙 깔아 올려주면 그러면 또 뭐 육향이 또 팍 살아나면.
3: 입천장 안 디었어요?
0: 안 디었어요.
3: 디었을 것 같았어. 4997님께서 성교수 얼짱 셀카 잘 찍으시네요.
0: 제가요?
3: 사진 남겨주셨는데. 아니 왜 잘생긴 얼굴을 왜 밑에서 저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위에서 찍은 얼굴 얄쌍해 보이고 갸름해 보이는데.
0: 나 잘 나왔다고 생각해서 올린 건데?
3: 네?
0: 아니요? 이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
3: 약간 힙함, 아, 느쫓을 추구하는구나.
0: 요즘 스타일이잖아.
3: 요즘 스타일은 이게 맞아요.
0: 좀, 좀 이렇게 확 자연스럽게.
3: 맞아, 내추럴한 게 요즘 스타일은 맞는데.
0: 아, 나는 효정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마 갖다 대면서 찍을 순 없죠.
3: 아, 저는 약간 내추럴한 네. 셀카를 잘 못 찍는 편이라.
0: 어, 한번.
3: 저는
0: 도전해봐요.
3: 무조건 저는 항상 같은 각도인
0: 맞아,
3: 것 같아요.
0: 그렇더라.
3: 네, 좀 비슷한 각도 이렇게 찍는 것 같아요.
0: 어, 그러면 말 나온 김에
3: 네.
0: 좀 시간 될 때
3: 네.
0: 좀 그런. MG스러운 자연스러운 피드 올려줄 수 있어요?
3: 자연스러운 게 뭐예요? 저런 거예요?
0: 인스타그램에서 아니, 뭐,
3: 저런 거?
0: 제가 예시는 아니고 뭐 요즘 친구들 되게 뭐, 막 자연스럽게 잘 찍던데
3: 나는 못하겠어요.
0: 항상 저 복숭아 셀카처럼 이마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3: 아,

0: 2대 0을 거두셨습니다. 그럼 코너 진행해 볼게요. 떠든 사람 최여정 강성규 어떤 코너죠?
1: 떠든 사람 최여정 강성규 1교시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제 문자 소개하면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2교시는 음악 퀴즈로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떠들어 볼까요?
1: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나 자신 기특해 스스로가 대견한 순간.
0: 거창한 에피소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서 뭐 새로운 걸 시도해서 등등등 나 자신이 대견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마다 알람을 듣고도 5분만 더 3분만 더 하다가 시간이 빠듯해져 미션하듯이 출근했는데요. 알람 한 번에 듣고 일어났을 때 스스로가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기특하다 내 자신아.

0: 라고 생각했었는데 귀여워. 왠지 저랑 나이대가 저보다도 어리실 것 같지
1: 어린
0: 않아요?
1: 어린 친구 같아요. 뭔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생활비 내가 이제 벌 수 있어 라고 한 거 아닐까요?
0: 그럴 것 같아요.

0: 먹혀내는 거죠.
1: 작정적절하니까.
0: 7011님, 영어 학원 운영하는 볼코기입니다. 초등 저학생 아이들이 알파벳도 모를 때 저희 학원에 왔었는데요. 어느덧 문장도 조금씩 만들 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가르쳤지만 저 정말 대견하네요. 멋지다.
1: 어딘지 알려주세요. 정진 보내게.
0: 그니까요. 우리 영어쌤도 저를 뿌듯해하고 계시겠죠?
1: 그럼요. 정디가 누구한테 소소한 기쁨을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강성규 아나운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떠든 사람 태어난 강성규 이혜성님.
2: 브런치가 아니라 브렉퍼스트 아닐까요 정디? 라고 조용히 해요.
1: 저는 아침 일찍 많이 안 일어나가지고 그 단어를 쓸 일이 없었네요.
2: 그러려니 해요.
1: 브런치밖에 쓸 일이 없어요.
2: 지나가요, 지나가요.
1: 브런치가 근데 그건 알죠? 아침이랑 점심이랑 섞인 그 단어인 거?
3: 어, 뭐랑 뭐랑 섞였어요?
1: 브렉퍼스트랑 런치랑 섞인 게 브런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항상 아점 먹는 사람이라서.
3: 자, 노래 나갈 때 브렉퍼스트 받아쓰기 한번 해볼게요. 자, 최경원님 오늘 성규스 공격 날카롭다.
1: 그러니까 오늘 왜 그래요? 왜 예민해요?
3: 내가 보니까 오늘 정디가 많이 배가 고파요.
1: 나 너무 배고파요.
3: 배가 고파서 오늘 아 조금 컨디션이 공격이 좀 약해.
1: 아 공격이 네. 바로 들어가요?
3: 스매시가 좀 약하네요.
1: 저 스매시 세다고요.
3: 제가 뭐 3084님 뭐 성규님은 테니스 얼마나 치셨길래 뭐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뭐 몇 달 안 돼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1: 아니 몇 달 안 된 분이 거의 2년 다 되는 우리 저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나요?
3: 이거 광고 나가는 동안 뭐 스매시 뭐 잘한다고 보여줬어요. 아니 스매시가 그 코트 안에 찍혀야 스매시지 지금 담을 넘어가고 있는데 스매시가 막 저걸로 계속 다 단만 넘어가고 있는데 그 공 좋았어요?
1: 공 내가 다 주웠죠.
3: 그래야 아니 내리 꽂혀야 스매시지.
1: 근데 그게 인이 돼요. 제가 그게 다 턴 그 뭐죠?
3: 다시 돌아와요 공이?
1: 아니 아니 공이 제가 약간 깎여서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아웃이 안 돼. 아 스핀 들어가가지고 스핀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아웃이 안 되는 공이에요. 아무리 예. 쳐도 아웃이 안 돼요. 예. 예. 그렇다고.
3: 나중에 한번 제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1: 네. 예. 2005님.
3: 아, 아까 중간에 필라테스 다녀오신다고. 네. 필라테스 덕에 일할 때 덜 힘들고 더 힘이 난답니다. 아, 그러니까.
1: 그래요.
3: 운동을 하면 확실히.

0: 그러니까
1: 예쁘게
0: 땀 나잖아.
1: 그럼 붓기 빠지고 더 이쁠 텐데요.
0: 아니, 땀 냄새 나면 어떡해요.
1: 오, 그런 거 신경 쓰는 사이가 아닌데요.
0: 아, 큰일 날 소리.
1: 그렇군요.
0: 위험해 위험해
1: 위험해 위험해.
0: 9792님 입사 18년 차입니다. 아침

0: 옷 놓아주세요. 너무 잘한다고. 진짜 그 부부시거든요. 근데 원래는 남자쌤이 저를 가르치시는 건데 남자쌤이 40분을 가르치고 아내분이 그때 출근 시간이세요. 아내분이 딱 오시면 여보, 여보가 해.
1: 아, 교대하는 거예요?
0: 교대를 딱 하면서
1: 나 교대 시스템도 처음 보네?
0: 네, 교대를 하면서 제가 1시간 반을 한다니까요.
1: 야, 여기 도대체 어디지?
0: 진짜 오셔보세요.
1: 정말 선수반인가?
0: 나 진짜 약간 양성 작업이라니까요.
1: 초등학생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정디가.
0: 완전요. 그래서 나 진짜로 대회 나갈 것 같아, 곧. 아, 진짜 나 내일 서브 배운 날이에요. 내일 선생님이 서브 알려주신대요.
1: 아, 2년 했는데 아직 서브를 안 배웠어요?
0: 배우긴 했는데 네. 제대로 이거 학원에서 아, 여기 학원에서 처음으로
1: 제대로. 네. 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0037님 오늘 퀴즈도 기대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음악

0: 제가 가사 부분을 이렇게 끼로 불러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추시면 되고요. 주관식입니다. 정답 또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더 어려워졌어요.
1: 그럼 가사가 없는 부분은 원래대로 해주시고,
0: 아, 네.
1: 그 박자, 뭐 드럼 소리 내는 건 그대로 해주시고.
0: 제가 원래 그 뭐 가사와 반주를 넘나드는 사람이거든요.
1: 넘나들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웃음> 가사만 꾹꾹꾹로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럼 정답 곡의 도입부입니다. 3, 2, 1 약간 익숙한데 이 노래?
0: 아, 아! 전국을 강타한 노래죠. 아, 이 노래는
1: 알 것 같아요. 저 정답곡의 중간 부분 들어볼게요.
0: 3, 2, 1
1: 정답 맞췄어. 일단 떠오르는 노래 모든 보내주세요. 오답자분들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정답자 오답자 총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1: 이 명곡을.
0: 아 너무 좋다. 근데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지바노프의 나쁜 아이.

0: 노래였을까요? 였는데 제가 가수는 맞췄는데 노래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서 위켄드라고
1: 위는 위켄드 오빠 이거 위켄드 맞지?
0: 근데 틀렸어요. 김지혜님께서 맙소사
1: 크로롱님 규망진창이네
0: 4419님 뭐야 이게 폴킴 커피 한잔 할래요
1: 동동 이효리의 댄미
0: 류문아님 정답 사물놀이요 깽가리 소리를 잘 내시네요
1: 야 장르를 넘나드는데요 4742님은 샤이니 링딩동이요 뀨가 아니라 낑이라고 하신 거 아닌가
0: 아 근데 뒤에는 근데 진짜 이렇게 했잖아요
1: 느낌이지
0: 느낌이구나
1: 여러분 느낌 알잖아요 내 느낌
0: 아 근데 인트로 진짜 제대로 했죠 인트로 진짜 잘했어요 오늘의 정답 뭐죠?
1: 오늘의 정답 제가 예전에 가장 많이 듣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올데이 프로젝트의 페이머스였습니다 노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도입부입니다
0: 그래 이거

0: famous.
1: 올드 프로젝트 느낌을 살린 거지. 그냥 큐라고 하면 안 되죠.
2: 아 그렇죠. 느낌 너무 잘 살려주셨고요. 3876님 올드 프로젝트의 페이머스요. 성규수의 최애곡이라 그런지 착착 붙었어요.
1: 1030님 올드 프로젝트 페이머스 맞을까요? 난이도 중상이라더니 오늘 퀴즈 진짜 어려웠어요.
2: 아 근데 오늘 그 올드포 친구들이 들었으면 진짜 아, 박수 쳤을 것 같아요.
1: 우리 느낌 너무 잘 살렸는데.
2: 최고야.
1: 죄송합니다.
2: 진짜 최고로 멋집니다.
1: 올드포 사랑해요.
2: 오늘 이제 두 분 포함.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여러분 쩡디와 즐거운 두 시간 꽉 채우셨나요? 볼륨에 이어서 못 참는 거 하나 더 있죠? 잠시 후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선혜님, 전 성교 수 없는 일주일 못 참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걸 듣고 가셨어야 됐는데 나가버렸어요. 이혜령님, 낑낑 성교님 또 오셔야 돼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성교님 사진 올라오면 하트 좀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도 좀 달아주고. 구구사님, 오늘 실컷 웃었네요. 내일 오전에 축구 꼭 이기길 바래요 라고 보내주셨고, 0048님은 이대영 성교수의 예언 기대합니다 해주셨는데, 내일도 응원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내일 10시에 우리 응원 열심히 해보자고요. 민식58님은 테니스 대회 나가면 꼭 알려주세요 정디 해주셨는데, 저희 팀 다 같이 응원 오셔야죠. 저 대회 나가면은 다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867님 테니스 영상 언제 좀 공개 좀 해주세요 해주셨는데, 아직 공개할 정도의 실력은 안 돼가지고요.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민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시각장애를 가진 아들, 그리고 보조견 마루와 함께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타고 대전 과학엑스포에 다녀왔어요. 음악이 나오는 아름다운 분수대, 다양한 촉각 체험까지 하니 우리 아들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들의 세계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 라디오 DJ 한혜입니다. 오프닝에서 때로는 도망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 회피해서 해피하라는 얘기를 좀 해봤는데 뭐 라임 죽이죠. 시작부터 회피 해피. 저는 공감합니다. 제가 또 프로 회피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해야 되는 일을 회피하진 않습니다. 어떻게든 좀 직면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좀 아, 보기 싫은 어떤 일들 아니면은 좀 진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 뭐 지쳤을 때 뭐 이럴 때 좀

여유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콩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6819님 오늘 안에 못 끝낼 업무를 저녁까지 붙잡고 야근하다 왔어요. 샴디의 오프닝 멘트를 들으니 왠지 제 얘기 같네요. 내일은 어떻게 되겠죠 뭐 라고 하셨고 근데 뭐 야근까지 하시다 오셨으면 어느 정도는 내일을 위해 마무리를 하시다가 온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물론 모든 일을 계속 회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도 한 번씩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뭐 나 없어도 회사는 돌아가. 내가 뭐 회사에 그렇게 큰 기둥은 아닐 거야 라는 마음가짐 있잖아요. 그런 마음가짐 말하는 겁니다. 맡은 바는 잘 하셔야 되죠 당연히. 4835님 인간관계가 정리된다고 해야 할까요? 저에게 그런 이슈가 있었던 날이라 오프닝이 제 이야기 같아서 눈물이 왈칵. 오늘도 위로받으며 한키라 시작하네요. 고마워요 샴디라고 하셨고요. 그러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회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저랑 너무 좀 결이 다르고 맞지 않는 사람에게 제가 뭐 이렇게 너무 불필요하게 나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다 내 입맛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회피가 가장 큰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좀 자연스럽게 안 보는 게 내 인생에도 좀 득이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정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인간관계, 뭔가 좀 친구관계를 이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민윤기님, 어쩐지 샴디 불리해질 때마다 노래나 광고로 회피하던데 다 이유가 있었네 라고 하셨고 뭔가 좀 깨뜨려 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 우리 윤기씨 항상 허를 찌르시는데 요건 또 나름 이유가 있어요. 저 프로 DJ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계산 싹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원활한 좀 진행을 저희가 뭐 광고 소개 안 하고 갈 수 없잖아요. 이런 거 딱 이제 올 때 제가 적재적소에 이렇게 딱 배치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윤기님. 9730님 오랜만에 한키라 들으면서 퇴근해요. 가끔 회피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 마음 편한 게 최고입니다. 맞아요. 오늘의 좀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네요. 내 마음 편한 게 최고입니다. 진짜 어떤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만의 좀 편한 상태를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수요일 한 해 키스터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어플콩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쩡띠가 퇴근하면서 오빠 어제랑 오늘이랑 옷이

0: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8585님, 샴디 안녕하세요. 내일 남아공과의 경기가 있네요. 제가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잠도 오지 않을 것 같네요. 우리 선수들 모두 힘내시고 승리를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맞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죠. 우리나라의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 남아공이랑 또 경기가 있죠. 또 조별리그의 마지막 경기라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좀 마음 졸여하실 것 같은데 또 응원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내일 회사 식구들과 모여가지고 회사에서 같이 응원을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 좀 뭐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뭘 찍는지 정확하게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저더러 하프타임 쇼를 준비를 해달라고 갑작스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할지 말지 고민 중인데 아무튼 저희만의 또 축제 저희도 이제 역사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 이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 해 만에

영준, 꽃보다 그대가 듣고 왔습니다. 한 해 만에 오늘은 넌 샛별 님이 보내주셨고요. 남자인데 꽃꽂이 강습을 신청할까 말까 결제 드렸는데 사실 전혀 문제 없는 이거 여자분이 많다고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닌 사실 취미라고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되게 유니크하고 멋지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가시라 라고 화끈하게 결제해드렸는데 조유라님도 당

0: 이 뭔가 그 외로움이 묻어 있는 그런 뭐랄까요 몸짓들.
1: 어, 한 마리 야수 집에 갇혀 있는 야수 같은. 네, 느낌.
0: 맞아요, 맞아요. 그 뭔가 어쨌든 상처는 입었어. 그런 느낌에서 동질감을 좀 받았고. 어, 그래서 좀 약간 좀 뭔가 친근한 이미지가 좀 있어요.
1: 어, 근데 좀 둘이 느낌이 좀 비슷하고.
0: 아, 그래요?
1: 정혁 씨가 그리고 먹을 걸 진짜 너무 잘 드시죠. 어,
0: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입도 되게 크시고.
1: 어, 너무 크고. 네. 그리고 양이 엄청난데.
0: 맞아요, 맞아요.
1: 그냥 가만히 못 먹고 계속 막.
0: 맞아요.
1: 미친 듯이 먹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너무 웃겨가지고.
0: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친해지고 싶은데.
1: 그러니까.
0: 뭔가 좀 본인만의 시간을 좀 존중하고 싶은 느낌도
1: 들어요. 정혁 씨가 집 밖으로 잘 안 나와요.
0: 네, 그런 느낌도 네. 동시에 들고 있어요. 네.
1: 아무튼 채널 좀 즐겨보신다고 얘기해 주셨고.
0: 네네.
1: 그리고 영화 글래디에이터 2 봐놓고 요새 스파르타 2 봤다고 이렇게 좀 헷갈리셨다고.
0: 아, 맞네, 글래디에이터 2네. 네. 근데 이건 또 어떻게 알았어요?
1: 제 요즘 일과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0: 뭐. 아니 저 진짜 몇 개 없거든요.
1: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기 뭐 이런 네. 것처럼 자이로 인스타 보기.
0: 와 미치겠다.
1: 뭐 이게 인별그램 업로드했나 보기.
0: 와 저 진짜 월요일마다 저 개인적인 라방을 하고 있는데. 그 진짜 저의 소수 팬들 네. 소수 정예끼리 모여서 네. 하고 있는데 거기서 네. 안에서 나온 얘기들 다 가져가시는 거죠.
1: 제가 못 들어가.

0: 아이브 뱅뱅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드랍다트 첫 번째 사연 닉네임 감자니까 님께서 드랍해 주셨습니다.
1: 남자친구와 5년째 연애 중인데요. 지난달 5월 14일이 로즈데이였잖아요. 남자친구가 원래 기념일 잘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도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요. 데이트하다가 꽃집을 지나쳤고 제가 장난처럼
2: 자기 5월 14일이 무슨 날이었게?
1: 했더니 너무 아무렇지 않게 로즈데이였잖아. 알고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순간 속으로
2: 어? 알았다고? 근데 왜 꽃 한 송이도 못 받았지?
1: 싶더라고요. 좀 서운해서
2: 알았는데 왜 꽃 안 줬어?
1: 했더니 아 오늘 만나기 전에 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꽃 살 시간이 애매했다는 말이 일단 넘어가자 느낌의 변명처럼 들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남자친구는 아 해주려고 했는데 가려고 했는데 이런 말을 진짜 자주 해요. 예전에 크게 싸워서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2-3일 동안 연락이 없었거든요. 제가 왜 연락 안 했냐고 물었더니 또 아 오늘 연락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제 남자친구는 행동보다 말만 하는 사람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싫어진 걸까요? 무조건 꽃을 받아야 하고 꼭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건 아닌데 사람 마음이란 게 말보다 행동에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자꾸 이러니까 괜히 저만 속 좁은 사람 된 기분이고 너무 바라는 건가 싶기도 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네, 이분께 선물로 포테이토 피자 앤 콜라 세트 쿠폰 보내드리고요. 5년 연애 중입니다. 네. 남친과 평소에도 약간 사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가려고 했는데 약간
3: 잘하는데요?
0: 지난주에 봤어. 그래가지고 아, 좀 묻었어 내가.
3: 조금 약간 영향을 받으셨네.
0: 약간 경환이 형님 유행어 같은 표현을 쓰면서 말보다 행동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네네. 원래 이런 사람인 건지 마음이 식은 건지 깊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네네. 일단 뭐 공식 질문 네. 하고 가야죠. 예예. 자유로 씨 혹시 뭐 무슨 기념일 뭐 데이 이런 거 알면서도 안 챙긴 적 있을까요?
3: 있던 것 같아요.
0: 진짜?
3: 그러니까 뭔가
0: 알면서도?
3: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중요한 기념일은 저는 좀 챙기자.
0: 그치, 그치.
3: 이런 건데 뭔가
0: 좀 유치한 것들 몇 개 있어.
3: 유치한 것들 있잖아요. 뭐 짜장면 데이라든지
0: 블랙데이라든지
3: 뭐
0: 내 기준 로즈데이도 좀 그래.
3: 저도 로즈데이도 좀 그렇고 저 빼빼로데이도 좀 그래요.
0: 그치. 아, 막대가자데이도 좀 네. 조금 그래.
3: 완전 그런 대기업의 상술에
0: 노란하고 있다 우리가.
3: 노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날은

0: 기분을 좋게 해주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챙기는 건 좋은데 그치. 뭔가 그날은 꼭 챙겨야 된다. 이거는 네.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1: 그 닉네임 벼멸구님께서 아까 그 자유로 씨 여성 연기를 보고 여성분 할머니신가요?라고 이제 피드백이 왔는데 매주 이렇게 할머니가 등장하세요.
2: 할머니 아니야.
1: 여자 목소리를 다 똑같이 내니까.
2: 하이너야.
1: 뭐 어떻게 그 목소리는 도대체 네. 어디 뭐 어디서 나온 거예요?
2: 몰라 임마.
1: 뿌리가 어디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0: 근본이 없습니다.
1: 아, 근본이 없는 좀 여자 연기고. 네. 아 근데 나 너무 웃긴 게 이 남자친구의 뭐 했는데 뭐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네네. 가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기초적인 변명이야.
0: 그러니까 뭔가
1: 그냥
0: 되게
1: 할 말이 없을 때 하는.

0: 일반적인 연애 고민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1: 많은 남성분들이 약간 요 과에 들어가시잖아요.
0: 좀 무디고, 무디고. 좀 잘 모르고.
1: 아 맞다. 아 진짜 미안. 아 나 진짜 그거 진짜 살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미안.
0: 어 그게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쵸. 또 5년이나 만났고 하면 좀 무뎌지고 그렇죠, 이런 건데 그렇죠. 이런 거에 충분히 좀 서운한 사연자님의 말 아니 뭐 감정은 좀 이해가 되고 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남친.
1: 맞아요. 이게 너무 이게 사연자분도 말씀하신 게 그런 네. 게 다 행동이잖아요. 행동은 네. 곧 마음이다. 이렇게 연결이 네. 되니까 많이 서운하실 텐데. 네.
0: 사연자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아, 사연자분은
0: 좀 하나하나 나는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 이게 자기는 이렇게 남자분은 이 챙겨야 된다는 거에 되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네. 분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사연자분이 이런 걸 챙겨줬을 때 얼마나 좋아할지에 대한 그런 그게 아직 안 잡히신 것 같은데 그럼 일일이 한말대로 설명해줘야죠.
0: 설명해주거나 아니면 먼저 행동으로 좀 보여줘. 이런 소소한 것들을 좀 챙길 수 있다라는 거를 그래도 좀 무뎌할
1: 무뎌할 것
0: 가능성이
1: 같아.
0: 좀 농후한데.
1: 그냥 받으면 이럴 것 같아. 진짜 뭐 이런 걸 준비했어. 나 이제 아무것도 못했는데.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모르는 사람에게는 계속 좀 보여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다 보면은 또 사랑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뭔가 기념일 때 약속을 잡아버리세요. 뭔가 이날 우리 저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케이크도 불고 하자. 자기가 케이크 준비해와.
0: 하나는 알려주기.
1: 그리고 편지는 꼭 써야 돼.
0: 공허해지겠는데 여자친구분.
1: 편지 꼭 써오고 네. 뭔가 기분이 내킨다면은 네. 장미 한 송이 정도는 네. 갖고 오는 걸 추천할게.
0: 로맨틱할 필요해. 네네. 이런 좀 무던한 남자친구를 둔 사연자 감자니 네. 감자니까님을 위한 연주 네. 자유로.

0: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1: 네.
0: 스튜디오에 산들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산들바람 평이한 감상평.
2: 참디 오늘도 감상평이 평이하네.
0: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워딩 하나하나 잡고 가지 마. 성의 이슈 빨리 넘겨야 되는데 진짜 평이한 사람 되는데. 쉽고 평이한 매력.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매일 밤 10시 한해 키스더 라디오. 여러분의 감상평 기다릴게요. 저는 샴디 감상평 쉬워서 좋아요.
2: 위로가 돼.
0: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새로운 스팟 들으셨는데.
3: 좋은데요. 네. 근데 이 스팟은 네. 어쩜 뭔가 형의 감상평과 다르게 네. 평이하지 않네요.
0: 그러네요. 저는 약간 정신승리 스팟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3: 너무 좋은데요.
0: 자이로 씨의 또 웃음소리가 네. 굉장히 튀긴.
3: 제 웃음소리를 네. 오랜만에 들어봐요, 제가. 녹음본을 오랜만에 듣네요.
0: 그러니까.
3: 이런 느낌이구나.
0: 맞습니다.
3: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0: 아니에요. 웃음소리가 매력적이고.
3: 그래요.
0: 계속해서 자이로 드랍도 아트, 짝사랑 썸, 연애 이별, 재회 등등 사연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곳 자이로 씨가 안내해주세요.
3: 네, 문자 번호 샵8910 장문.

0: 타냐라는 질문에 형이 생각 없을걸요? 라고 아주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1: 다이어트 생각 있어요?
0: 저 1년 내내 그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1: 아, 진짜요?
0: 지금도 모르시겠지만 진행 중입니다.
1: 뭘요?
0: 제가 7월 7일까지 네네네. 좀 다이어트 좀 하겠다고 지금
1: 7월 7일까지?
0: 해놓은 상태예요.
1: 7월 7일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어떤 안 계획이 있으신가요?
0: 아, 제가 뭐 7월 7일까지 77.7kg.
1: 77.7kg.
0: 좀 맞춰보겠다.
1: 지금 혹시 몇 kg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0: 아, 그거는 안 됩니다.
1: 아, 그건 안 돼요.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1: 한 해의 키스더 라디오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퀸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이분께는 선물로 한강 유람선 2인 탑승권 보내드릴게요. 또 유람선 타면은 유람선에 전국 탔다.
1: 나 전국이랑 유람선 탔다.
0: 소문날까봐 두렵네.
2: 맞아요.
0: 사연자분이 BTS 전국 씨로 닮았다고 사방팔방 자랑하고 다니는 여자친구의 콩깍지 때문에 너무나 민망하고 고민이라는 네. 사연이었는데

0: 하지마. 아, 나 괜히 얘기했다. 아, 나 진짜 사연에 몰입하다가 괜히 얘기했어.
1: 정혜인.
0: 아, 그런 게 여러분 오해십니다. 어. 제가 지금 닮았다라는 게 아니고.
1: 오예요? 알겠습니다. 오예. 오예라고 합니다.
0: 이렇게 좀 즐기셔야 돼요.
1: 맞아요. 즐기셔야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국 등장. 하시라니까요.
0: 하셔야 돼요. 맞아. 이게 즐기는 수밖에 없고 너무 이게 계속 민망해만 하면은 이게 좀 극복이 안 돼.
1: 맞아요. 근데 그거를 형이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게 네. 그분이 형의 그때 전에 만났던 분도 이게

0: 살짝 있는 것 같고.
1: 정한 정혜인 조용히 해.
0: 건호야 인정해라.
1: 하지 마요. 내가 미안해. 네.
0: 행운픽님께서 지금은 정국이라고 하지만 몇 년 사귀면 정국이 이자 보스요 하고 정신 차리실 거예요. 그리고 정혜인 닮았다고 주장 안 했습니다. 주장하는 한혜 씨는 한혜만에 할 때나 뭐 할지 정혜인.
1: 그러니까 형이 뭔가 이런 그 자기만의 사연을 통해서 조금 더 증명하고 싶은 것 같아요.
0: 야,
1: 정혜인 씨를 닮았다는
0: 야, 이렇게
1: 걸.
0: 왜곡하고 날조당하네. 나 진짜 우리 사연자분 내가 공감해 드리려고 제 그래요? 옛날 사연 용기 내서 꺼내 봤는데 여러분들 진짜요? 이렇게 음해하시면 안 됩니다.
1: 그래요. 근데 네. 약간 어땠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정혜인이라고 막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럴 네. 때마다 조금 나 진짜 어쩌면 막 이런 생각도
0: 옛날 생각 좀 났지.

0: Let's go, Gyro. 당신 미치셨습니까? 오, 너무 와 멋있는 연주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자이로 씨의 BTS 버터 네. 듣고 왔고요. 아니 오늘 또 글로벌 스타를 다루다 보니까 네네네. 우리 글로벌 팬들에게 좀 보여주겠다.
2: 예예예. 예, 예.
0: 이거 좀 떠돌아 다녀라.
2: 네, K-pop의 위상.
0: 어라는 마음으로 좀 아주 신경 쓰신 네네 느낌입니다.
2: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또 파워풀한 연주를 들려주셨고 네네. 아니 연주가 찰지다라는 반응이 있고요.
2: 감사합니다.
0: 저 고막 녹았습니다라고 하셨고. 샴디는 맨날 Let's go, Zyro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내가 노래.
2: 근데 이게 순서가 안 바뀌어요. 자이로 그래. Let's go, Zyro.
0: 그러면 항상 뭐 어떻게 자이로 씨 준비하신 연주 좀 들려주시죠.라고 그러니까 할까요?
2: 모르겠어요. 뭔가 이
0: 저만의 스타일입니다.
2: 이게 힙합 하시는 분들은 원래 네. 추임새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 저는 잘 모르지만 스컬도 있고 뭔가 Let's go는 약간 네. 모르겠어요. Let's go가
0: Let's go 말고 또 있어요.
2: 뭐 있죠?
0: Let's get it.
2: Let's get it.
0: Let's get it, Zyro도 있습니다.
2: Let's get it, Zyro. 네.
0: Make some noise, Zyro도 있어요.
2: Make some noise, Zyro.
0: 네. 자이로 자꾸 어디로 보낸다 그러고.
2: 그러니까요. 저 그러니까 뭔가 추임새가 좀 일반적이다라는 의견이 있네요.
0: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어질어질하고 네. 격정적인 버터다.
2: 그렇죠, 그렇죠.
0: 하는 반응이 있어요.
2: 약간 좀 후라이팬 위에 있는 네. 버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오, 좋은데?
2: 괜찮죠.
0: 비유가 좋은데. 할머니 소리 내던 분 맞나요? 라고 하셨고
3: 맞아
0: 동일 인물입니다 다이나믹하고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자이로 씨 네네. 기타 연주하면서 많은 걸 얻어가시는 것 같고 음흠. 저는 할수록 지금 영혼이 좀 빠져나가지
2: 그러니까 형 약간 네.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뭐 잠깐 좀 대장내시경 하고 나온 사람 같아요
0: 그 느낌 딱 맞아. 좀 어질어질해가지고. 네,
2: 어질어질한 느낌이에요.
0: 지금 짧은 사연들 해야 되는데 지금 엄두가 안 나거든요. 네, 네, 네. 우리 자이로 씨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제가 일단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6637님께서 회사에서 다른 분께는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후배가 저한테는 오빠라고 부르는데 이거 그린라이트일까요? 들을 때마다 뭔가 이상하면서도 기분은 좋네요. 이게 저희가 네. 모르겠어요. 저희가 남자라서. 네. 정확한 심리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기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한 30대 중반 넘어가면은 왜 난 진짜 옛날에

0: 막 누나 뭐 이러는 게 더 오그라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본인은 정작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답답한
1: 그쵸.
0: 상황일 것 같아.
1: 뭔가 그 번호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자주 대화하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 친구의 고민은 관계를 좀 진전시키고 싶은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눈앞에 쓰는 거를 좀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더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도 뭐 톡은 좀 덜 떨릴 거 아니에요. 메시지는 좀 덜 떨릴 거기 때문에 이 톡으로 좀 최대한 좀 정도 내서
1: 맞아.
0: 좀 진심을 담아서 보내주고 앞에 막상 서면 진짜 떨릴 수 있단 말이죠. 막 호흡도 가빠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럴 때는
1: 막 갑자기 뒤돌아서 도망갈 수도 있어.
0: 이게 진짜 좀 너무 떨려서 그런다라고 그냥 솔직담백하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야.
1: 만약에 그 관심이 그 둘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 아니면은 그냥 같이 껴서 같이 노는 것도 교회니까 교회니까 같이 이렇게 껴서 뭔가 셀 모임이라든지 뭔가 식사라든지 이런 거 좀 하면서 누나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0: 떨리는 마음 너무 앞에서 감추려고 하지 말고 떠는 모습. 그래서 거기서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왜 이렇게 좀 떨어라든지 왜 이렇게 말을 못해.
1: 그 정도면 심하게 떠는 거 아니야?
0: 뭐라고 한다면은 그럴 때 너무 능숙한 척하지 말고 그래서 좀 너무 떨려서 그래요라고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도 어린 친구라
1: 맞아요. 사연에
0: 스윗한 반응들이 오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애기 다 귀여워라는 반응이
1: 너무 귀엽죠.
0: 자이로의 교회 누나가 생각.

0: 진짜 아무 생각 없음. 없음. 그냥 이 물건에 대해.
1: 어, 근데 나 이거 좀 별로야.
0: 저도 별로예요.
1: 어, 왜냐면은 아, 이거 뭐 굳이 선물을 굳이. 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선물을 줘야 되나?
0: 굳이 내가 그 어. 관계에 남아 있었던 잔재를 내가 받아야 될 이유는
1: 맞아.
0: 없잖아요.
1: 이 양심이 안 찔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0: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그 물건에 대한 그 가치가 그냥 자기가 생각한 의미가 없다는 걸 수도 있어요.
1: 맞아.
0: 분 입장에서는.
1: 걸리지라도 만들지.
0: 근데 이제 남자 분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 나는 거죠 지금 이거는.
1: 그렇지. 이거는. 봤는데 계속 생각날 거란 말이지.
0: 맞아요.
1: 선물 받은 거.
0: 난 나 같으면 그냥 돌려줘요.
1: 어, 예를 들어서 안 쓰고 있었어. 근데 뭐 2절 해버리는 거야. 왜 선물해준 모자 안 써? 뭐 이래버리면 진짜 짜증날 것 같고.
0: 그게 선물이야? 이거 지금 내가 뭔지 알려줘? 이렇게.
1: 아니 이런 건 어때요? 그냥 아무 말도 없다가 진짜 왜 모자 안 써? 이럴 때 나 그거 봤어. 얘기해버리는 거 어때?
0: 아, 그것도 괜찮죠.
1: 어, 나도 나쁘지 뭐. 않은 것 같아. 뭐, 솔직히.
0: 나 사실 그거 어. 무슨 물건인지를 알고 난 후로는 어. 못 쓰겠더라고.
1: 어. 그렇게 어.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0: 맞아요, 맞아요.
1: 조금 기분 이게 맞아요. 계속 찝찝하고 뭐 우리 동현 씨가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찝찝하다면은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0: 맞아요, 한번 그냥 진짜 난 진짜 나도 기분 나빠서 못 써. 저건 어떻게 써?
1: 어, 어떻게 써?
0: 그냥 얘기하세요. 나 이거 뭔지 안다.
1: 네.
0: 나 이건 좀 그냥 저기 뭐 그 뭐 우리 산 올라가서 태웠으면 좋겠다.
1: 네. 맞아. 일단 근데 이미 뭐 태우든 뭐 안 태우든 네. 그 선물 받았다는 자체가 조금 짜증이 나는데.
0: 네. 반응이 이렇게 오네요. 네. 샹디 진정 해인. 아 어, 오늘 오늘로써 좀 증명이 됐죠. 형은 네. 어 정해인이 되고 싶다.
1: 에이, 또 같은 되고 싶다라니. 아,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네. 아, 네.
0: 그리고 어, 이런 사연 어, 네. 모자 불태우세요.
1: 모자 불태우세요.
0: 너무했다.
1: 너무했다.
0: 그걸 왜 줘?
1: 그걸 왜 줘?
0: 어, 또 이렇게 물건에 의미 부여 안 한 사람도 있다. 근데 확실히 진짜 있어요. 물건은 물건일 뿐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묻어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1: 묻어난데 뭐 하다 못해 진짜 뭐 생활용품인 모르겠는데 모자는 쓰던 거잖아.
0: 맞아요.
1: 썼던 거잖아. 그래가지고
0: 그쵸.
1: 난 좀
0: 거의 새 거라면 좋대. 그러니까 어쨌든 썼던 거잖아.
1: 맞아.
0: 그러니까 어쨌든 기분 충분히 나쁠 만한 사연이었다. 그리고 염탐했다고 말하는 것도 뭐
1: 네.
0: 근데 이게 왜 남아있는 거야? SNS를 염탐했더니 전남친이랑 커플템이었다는 걸 그럼 남아있다는
1: 어,
0: 거야?
1: 너
0: 이게 갑자기
1: 나 갑자기 너 소름이 좀 돋네.
0: 이거 뭐 혼돈인데 갑자기 어. 저게 아직 남아 있다는 거야?
1: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 이제 좀 옛날 것까지 쭉 훑었는데 아무래도 좀 커플템인 것 같은 아이템. 어.
0: 아직 안 지운
1: 추측되는
0: 그런 어. 거였으면 좋겠다.

0: 귀신에 홀린 듯이.
1: 맞아, 귀신에 홀린 듯. 또또 다리 아래로 또또 다리 하면서
0: 또또 다리 아래 또또 하면서.
1: 맞아요.
0: 하게 돼가지고 그만큼 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사연에게 진심입니다.
1: 완전 지금 저희는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저희도 하면서 저희도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0: 진짜 알아주세요. 여러분 연주 때만 서서 듣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들 한번 즐겨주세요.
1: 네, 많이 즐겨주세요.
0: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1: 네, 그럼 한혜영 닮은 꼴 정혜인. 한지민 주연의 드라마 봄밤 OST죠. 레이첼 야마가타 Is It You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로 드랍 더 아트. 저는 코너지기 자이로였고요. 제 닮은 꼴 수식어 100현 빠져서 25개 남았습니다. 잊지 못할 밤 되세요. 짜나이.
0: 짜나이.

나의 점심을 책임져 주던 회사 구내식당이 내일부터 한 달 동안 내부 공사에 들어간다. 점심시간은 짧고 매번 밖에서 사 먹자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이번 기회에 직접 도시락을 싸기로 결심했다. 아무래도 내일 아침은 평소보다 조금 더 분주하게 시작될 것 같다. 자취생활 10년차에 내공을 보여주는 내일의 맛. 계란말이의 소시지 볶음.

0: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 FM 한의 키스 더 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말머리에 내일의 맛 적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놀라운 초대서 키스터 라디오 DJ 선배님이자 싱글 앨범 런어웨이로 돌아온 슈퍼주니어 려욱 씨와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슈퍼주니어 너라고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터 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 해 190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0: 여러분 숙취해소 잘하고 계신가요? 아니 이번 중에 무슨 숙취해소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활동적인 사회생활 후에 경험하는 몸과 마음의 피로를 사회적 숙취라고 부른대요. 모임이나 회의 뒤에 사람 만나는 걸 피하고 싶고 좀처럼 집중이 안 된다면 사회적 숙취를 겪고 있는 겁니다. 심하면요, 신경질이 나거나 두통, 현기증, 수면장애를 경험해서 술 마신 다음날 해장하듯 사회적 숙취도 해장을 잘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바빠도 일정에 휴식 시간을 따로 꼭 넣고 긴장 풀 시간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시간 날 때 하는 게 휴식이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라는 거죠. 근데 휴식에 우리 스제 청취만한 게 없거든요. 머리 아픈 사회생활로 돌아가기 전에 저와 함께하면서 사회적 숙취 시원하게 한번 해장해 보시죠.
1: Keep asking for this.

0: Do you hear me? We're slow. It's just my way.
1: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칠링 뮤직에서 들려드린 노래 9734님이 신청하신 휘성의 My Way였습니다. 와, 근데 9734님 진짜 이게 사람이 이제 직장 다니다 보면 시키는 일만 하게 되거든요. 점점 내가 굳이 뭔가 더 해서 혹여나 너무 얽히고 설킬까 봐 안 하게 되는데, 9734님의 이런 용기죠. 이거는 전 용기라고 생각하고 도전정신 멋있습니다. 이게 근데 좀 조절할 필요도 있어요. 너무 멋있지만 번아웃이 오면 진짜 말짱 도루묵 안 하는 힘은 못하니까요. 9734님 나의 마음을 좀 잘 들여다보시고 조절 잘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OST로 시작합니다. 로시의 스타일라이트과 폴킴의 괜찮을 거예요 입니다. 20년째 영화감독 데뷔를 못한 황동만 역의 구교환, 그리고 황동만의 결핍을 채워주는 변은아 역의 고윤정 씨가 주인공이었고요. 잘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만 안 풀려 시기와 질투로 괴로워 미쳐버린 인간의 평화찾기란 작품 설명부터 우리 안에 못난 구석을 끄집어내며 공감을 샀습니다. 이어서 결혼식 전날 이유도 모른 채 파혼당한

드라마 생태계를 뒤집은 작품입니다. 나의 해방일지 OST에서 이수연의 나의 봄은과 곽진원의 일종의 고백 골랐어요.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자극적인 사건이 없는데도 섬세한 대본과 또 배우들의 엄청난 연기력이 조화를 이루며 큰 사랑을 받았고요. 해외 팬들의 호평도 이어졌던 드라마입니다. 노래 전해드리면서 플레이리스트 제로는 마무리할게요. 서현진, 유승우의 사랑이 뭔데, 이수연의 나의 봄은, 그리고 곽진원의 일종의 고백.

0: 9300 1600 9300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0: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2: 마침표가 번져서 쉼표가 되는 곳, 스테이션 제로.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어제 오후에 밖을 걷는데 누군가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 구운 달걀이 되는 기분이야. 해 뜨거운 기분이 피부에 닿는데 진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세트로 밤에는 이제 슬슬 찐 감자가 되는 기분도 듭니다.

6월 24일 수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서연의 여름 안에서였고요.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김효정님께서 구운 계란 찐감자 표현이 너무 재밌으면서 딱이네요. 그래도 오늘은 덜 더워서 구운 계란 아니고 반숙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속까지 안 익어서 참 다행이에요. 정미정님께서 설마 오늘 코디 구운 달걀 패션인가요? 아,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약간 그런 히말라야 핑크솔트 약간 그런 감성으로. 오늘 약간 핑크핑크합니다. 지금 제가 모자를 뒤집어 썼는데 앞으로 쓰면은 조금 더 핑크핑크해요. 장영수님께서 날씨가 더우면 저 정수리가 익을 정도로 햇살이 강해요. 정말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약간 그런 유럽 날씨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늘로 가면 조금 살만하고 햇볕을 쬐면은 정말 못 견딜 것 같고. 네, 김주원님께서 남쪽 지방은 어제 오늘은 살랑살랑 시원했어요. 이번 주는 시원할 건가 봐요.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입니다. 정말 더웠다가 좀 선선했다가 막 비가 왔다가

0: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

뭐 방금 샤워하고 나온 것처럼 땀을 흘리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샤워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건 빠는 거 진짜 귀찮으시겠다. 네, 그거 언제 다 건조시켜. 2665번님께서 저 중식당에서 일해요.

황주민님께서 나도 본점 커피 맛보고 싶다. 여기가 그 소문만 무성한 맛있는 커피 준다는 그 집이에요.

0: 뭐라고 해야 돼요?
1: 뭐 수석주장?
0: 아,
1: 뭐.
0: 아
1: 프린시플?
0: 아, 아 되게 거만하다 지금. 네, 수석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1등, 네.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초록빛이라는 노래에서 중간에 바순 연주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연주를 해준 친구가 이 유성건이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잠깐 어제 귀국해서 왔다길래 제가 좀 불러봤습니다. 아니 한국에 왜 갑자기 온 거예요?
1: 이렇게 우연치 않은 기회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0: 아 왜 갑자기 이렇게 점잔을 떨어요?
1: 어 폴보검 채널에 나왔습니다.
0: 아 제대로네 이 친구. 아
1: 제가 점잔을 떨어야 돼요.
0: 아 그렇죠.
1: 네, 7월 1일에 리사이틀을 하러 나왔습니다.
0: 아 예술의 전당에서.
1: 네, 예술의 전당 IBK홀에서 7시 반에.
0: 이렇게 친구 지금 라디오 온다고 와서 자기 거 홍보하면서 방금 전까지는 자기가 입을 열면 폴킴 인생 끝날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잊으시면 안 돼요. 저도 님을 끝낼 수 있다라는 점.
1: 그건 생각 못했네요.
0: 우리 서로 지켜주자고. 우리 아, 서로 이제 공존하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갑자기 이렇게 제가 좀 모셔가지고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여기서 멋있게 바순 연주 어떤 소리인지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1: 악보가 없어서 네. 좀 생각나는
0: 아무거나 네. 좀 편하게 짧게라도 네.

0: 잘한다.
1: 괜찮았나요?
0: 잘한다. 여러분 어때요? 진짜 문자로 이 악기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시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하고 저음도 풍부한 그런 악기라서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 연주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 진짜. 지금 송현주님께서 예술가 상이에요.
1: 저는 뭐 폴보검 이런 거 없네요.
0: 욕심 있어요?
1: 뭐 저도 욕심 한번 가져보죠.
0: 뭐 그럼 클래식계 박보검 한번 가보시죠.
1: 네. 유보검으로 가겠습니다.
0: 야 유성관님 네. 욕심이 많은 사람이네.
1: 뭐 친구니까 우린.
0: 네. 네. 그 제가 종종 이제 쇼핑을 하는데 그 쇼핑의 그 문제의 근원이 다 여기입니다. 제가 지금 항상 가지고 다니는 가방도 이제 서로 각자 이제 일할 때 쓰자고 해서 똑같은 가방을 지금 산 거거든요. 저희 커플백이에요.
1: 저도 오늘 그걸 들고 왔는데.
0: 아 들고 왔어요? 네. 엄청 잘 들고 다녀요.
1: 저는 매일 들어요.
0: 저도요. 네. 하루도 빼먹지 않고.
1: 저도. 거의 한 365일이 아니라 67일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전.
0: 우리 문자나 읽어보세요. 박정숙님 거.
1: 박정숙. 아 바순 연주자 처음 봐요.

공개합니다. 이거 진짜 긴장된다. 파인애플 피자, 떡튀순, 바베큐 치즈버거, 부대찌개, 스테이크 샐러드, 고추장 당날개 조림,

0: 8강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긴장돼.
0: 첫 번째. 네. 파인애플 피자 대 떡튀순.
1: 아, 파인애플 피자.
0: 파인애플 피자.
1: 새콤하게.
0: 자, 두 번째. 바베큐 치즈버거 대 네. 스테이크 샐러드.
1: 아, 바베큐 치즈버거.
0: 오, 샐러드 아니었어요?
1: 아니, 왜냐면 이제 중요한 경기잖아. 나도 힘 같이 내줘야죠. 선수들이랑 같이 응원하려면.
0: 스테이크가 올라갔는데?
1: 아, 그래도 샐러드. 오케이. 매일 먹으니까요.
0: 알겠습니다. 세 번째, 족발 대 미나리 삼겹살.
1: 아, 미나리 삼겹살. 오.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보고 싶습니다.
0: 자, 네 번째 대지는 조금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1: 네.
0: 최강록 셰프님이 폴킴만을 위해 준비한 고추장 당날개 조림 대 장모님께서
1: 이거 반칙
0: 장모님께서 우리 사랑스러운 사위 폴킴을 위해 정성스럽게 끓여주신 부대찌개.
1: 아, 저 진짜 근데 이거 농담이 아니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우리 장모님이 해주신 부대찌개예요.
0: 맞아요.
1: 네. 최강록 셰프님 가겠습니다. 어머니 우리 같이 그거 먹어요.
0: 어떻게 장모님께 괜찮으시겠어요?
1: 제가 장모님 나눠드려야죠. 그러니까 당날개 조림 같이 어머니랑 먹을 거니까. 네.
0: 알겠습니다. 뒷수습은 알아서 하시고요. 네. 4강전 가볼게요.
1: 네.
0: 파인애플 피자 대 바베큐 치즈버거.
1: 아, 바베큐 치즈버거. 잠깐만. 저 원래 약간 파인애플 피자에 좀 마음이 많이 갔었는데 네. 바베큐 치즈버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0: 오, 알겠습니다. 바베큐 치즈버거. 자, 두 번째.
1: 네.
0: 미나리 삼겹살 대 최강록 셰프님이 폴킴만을 위해 준비한 고추장 당날개.
1: 아, 근데 왜 당날개만 이렇게 갑자기 치트가 들어가는 거야? 치트키가?
0: 아, 그냥 고추장 당날개 조림.
1: 아, 근데 이제 최강록 셰프님이 해주시는 거 맞아요?
0: 해주신 거죠.
1: 아, 진짜요? 아, 물론 이제 갑자기 앞에 메뉴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당날개 갈게요.
0: 오케이. 자, 마지막 결승입니다.
1: 네.
0: 아, 이거 너무 제가 최강록 셰프님을 붙여버리는 거라.
1: 아, 진짜 나 최강록 셰프님 음식 먹어보고 싶어.
0: 아,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결승. 네. 바베큐 치즈버거 대 고추장 당날개 조림.
1: 아, 여기는 최강록 셰프님.
0: 아,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하셨는데 그쵸. 요리하셔야죠.
1: 그죠, 그죠. 아, 그럼 약간 당연히 최강록 셰프님. 그럼 최강록 셰프님이 아침에 저희 집으로 10시에 와주시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괜찮다.
0: 괜찮죠.
1: 괜찮다.
0: 괜찮죠.
1: 주방 청소해야겠다.
0: 그럼 이걸로 갈까요?
1: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예상한 결과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장원영 오기나 오원영 씨, 오원영님의 탓입니다. 오원영 PD님 탓이에요.
0: 그러면 자 최종 폴킴의 최종 선택은 최강록 셰프님이 폴킴만을 위해 요리해 주신
1: 먹어야지
0: 고추장 당.

핫스투핫의 레몬탱 듣고 왔습니다. 레몬탱 맞죠? 레몬탕 아니죠? 난 약간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약간 레몬탕? 왜 탕수육 소스가 자꾸 생각이 나지 생각했거든요. 레몬탱 폴뱅처럼 레몬탱 였습니다. 아 근데

강민우님께서는 2-1 승리 기원이요. 아 그래도 지금 이경수님, 이경수님, 이경수님 빼고 모두 다 이긴다에 한 표 걸어주셨어요. 이경수님 빼고 모두 다 한 표 걸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 중에서 내일 스코어 마친 분들 뭐 인원수 상관없이 치킨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지금 잠깐 살짝 보니까 뭐 2-0 많고요. 네, 3-0도 좀 있었고 2-1 그리고 1-1 있었습니다. 네, 내일 누가 치킨을 가져가느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빅나티 피처링 마크의 여름이잖아.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혼자

0: 손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패드.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4: 유동 골뱅이.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그래요. 에그 타르트 못 참지. 운동했으니까 에그 타르트 먹어도 돼요. 네. 그 단백질은 꼭 따로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에그 타르트 안에 제가 알기로 흰자가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0: 에이 커피 한잔 할래요 아님 두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매일 낮 12시 노래 랩 춤 성대모사 다하는 폴킴의 가요광장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삭신아 정말 너무 어렵다 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

아기가 그래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럴 수 있는 시기일까요? 아, 구경하느라 바쁘다고 막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가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소중할 것 같아요. 더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성호님께서 이현우 음악 앨범에 나온 상식인데 손을 들고 날벌레를 지나가면 벌레가 얼굴이 아닌 손끝으로 간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손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뭐 들고 벌레가 많은 곳을 지나가면은 얼굴로 안 붙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어 제가 한번 조만간 벌레가 많은 곳을 그럼 굳이 찾아가야 되는 거겠죠? 종종 있으니까 한번 지나가 볼게요. 가끔 이제 여름에 무대 위에서 공연할 때 벌레 진짜 많을 때 많거든요. 막 벌레를 먹는 날도 있어요. 제가 그때 손 이렇게 들고서 약간 국기에 대한 경례하듯이 이렇게 해보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8044님께서 가방이 마술 가방이에요. 뭐가 계속 나와요. 비둘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지? 비둘기랑 토끼랑 뭐 강아지 뭐 고양이 다 들어있어요. 안에 일단은 뭐부터 들어있냐면요. 뭐 립밤, 컬러 립밤, 그리고 콜라겐 립밤, 그리고 직접 바르는 립밤 종류별로 있고요. 이제 연고 종류, 그 다음에 입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호이 형님께서

0: 레디 액션.
1: 로맨스 액션 수사 코미디 다 되고요.
2: 너나 잘하세요.
1: 복수 누아르 가능합니다.
2: 원하시면 OST 부르기까지 도전해 볼게요.
1: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여러분의 에피소드 보내주세요.
2: 팀 거강의 각색과 연출로 폴 배우와 송 배우가 리얼하게 소개할게요.
1: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0: 님께서 아, 그 전에 3902번님께서 햄채 몇
1: 아, 근데
0: 하셨어요.
1: 저 그렇게 많이 안 맞아. 저는 하나 딱 완벽하게 하나.
0: 어, 저도.
1: 예. 네.
0: 굳이 두 개를 먹진 않는
1: 99까지는
0: 것
1: 않아요. 예. 네.
0: 같아요. 오. 햄채 몇이라고 묻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이 있는 것
1: 예, 네,
0: 같아요.
1: 저는 막 소식자도 아니고 대식자도 아니고 딱 적당한,
0: 그냥
1: 네.
0: 기본 1인분, 1인분.
1: 1인분.
0: 하키님께서 해나님 덕분에 폴디가 어제 키캡 갖고 놀았어요. 해나님의 꾸꾸 키캡도 궁금해요. 혹시
1: 아,
0: 오늘 가지고 오셨나요?
1: 네, 저도 혹시 몰라서 저 갖고
0: 아,
1: 왔어요. 제
0: 진짜요?
1: 키캡을 제가 만든
0: 어머!
1: 건데, 저는 이렇게 HN 하고 정신 차려!
0: 오, 예쁘다.
1: 네, 정신 차려 입고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 모양에 이제 해서
0: 오, 약간 이거는
1: 네.
0: 불빛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1: 네, 다 달라요.
0: 오,
1: 이게
0: 괜찮다.
1: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0: 아, 계속 같이
1: 계속 가,
0: 누르면
1: 네,
0: 빛이
1: 누르면 빛이
0: 변하네요? 어,
1: 변해요.
0: 약간 고급 키캡. 고가의 키캡.
1: 네, 아, 좋더라고요, 지금. 네.
0: 아, 한번 저도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코너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볼게요.
1: 네, 사연 정주의 라디오 액션. 여러분의 사연을 각색해서 저희가 연기로 들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회사에서 겪은 일, 그리고 요즘 고민거리, 형제 뒷담화, 웃픈 연애 스토리 등등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0: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치킨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장르는 저희가 알아서 달아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사연 소개해 볼게요. 미주의 무비 스타.

0: 미주의 무비스타 듣고 왔습니다. 정효민님께서 해나님 그러면 키캡으로 폴디 안녕 노래 연주해주세요.
1: 아 진짜요? 아니 이걸로 노래가 돼요? 연주가?
0: 리듬을 하는 거죠.
1: 리듬으로?

0: 한번 해주세요.
1: 제가 꼭 진짜 연습을 네. 좀 해서 올게요.
0: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여러분 저한테 너무 뭐라 그러셨죠? 자, 잘 들으세요.
1: 네.
0: 이건 좀 어렵다.
1: 근데 못 알아듣겠다. 이거 어떻게 맞춰?
0: 여러분, 아, 그래도 뭔 노래인지 알려드리고 나서 했으니까 좀 그래도 그렇죠. 뭔가 네, 들리긴 좀 하죠. 들리긴 하죠. 네. 네. 1508번님께서 내 키캡도 자랑해봐요 하면서
1: 너무 귀엽다.
0: 우와, 나 저거 갖고 싶어. 네, 어떻게 키캡에 캐릭터를 달 수가 있어요?
1: 캐릭터도 달아요?
0: 아,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1: 나도 저걸로 해야겠다.
0: 나 정말 캐릭터 진짜 좋아하거든요.
1: 저 너무 좋아해요.
0: 오, 진짜. 우리 캐릭터 이름 얘기해도 돼요? 안 되죠. 진짜 아깝다. 왼쪽에 있는 거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1: 저는 그 색깔 아이들 나오는 제일 밑에 있는 거 좋아해요.
0: 저 아래요? 네. 진짜 갑자기 키캡에 대한 저의 마음이 네. 애정도가 확 달라졌어요.
1: 이거 너무 귀엽다.
0: 이러면 진작 얘기를 해주셔야지. 나는 굳이 키보드를 왜 막 이랬는데. 이런 키캡이라면 저는 저걸로 그냥 제 키보드를 하나 새로 만들고 싶은 지점입니다.
1: 네.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럴 수 있겠다. 자,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첫 번째 사연 장르부터 공개할게요. 우리 이런 사연 어디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메디컬 갈등 드라마

0: 저는 96년생이고요. 남자고요. 겁쟁입니다. 올해로 제가 31인데요. 아직 단 한 번도 건강검진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1: 건강검진? 그거 무서운데. 수면 마취도 해야 되고 건강에 안 좋다 그러면 어떡해.
0: 무서웠거든요. 그래도 20대는 쌩쌩하니까 잘 버텼습니다. 근데 30대가 되니까
1: 아, 왜 감기가 이렇게 안 떨어져. 아, 소화는 또 왜 이렇게 안 돼.
0: 슬슬 삐그덕대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신청하는 단계에서 막혔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수면 or 비수면?
1: 내 의지가 아닌데 잠이 든다고? 어, 무서워. 아, 근데 비수면은 더 무서워.
0: 그리고요, 이것도 들었습니다.
1: 수면 상태에서 헛소리하면 어떡하지?
0: 아, 예능에서 봤어요. 연예인들이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1: 물 먹고 싶어요. 우와. 아, 세템버예요. 하와이에요. 푸아.
0: 아니, 헛소리도 하고 욕도 하는 거예요.
1: 웃지 마요.
0: 저도 그러면 어떡해요. 여자친구랑 같이 가서 할 건데 회복실에

0: 짠한 멘트 그런 걸 날리는데 사람들이 들어버린다? 아 그럼 저 고개 들고 못 살 것 같아요. 게다가 그건 입 밖으로 뱉은 저만 기억을 못하잖아요. 저 그냥 비수면으로 할까요? 아 그것도 무서운데 그냥 수면으로 할까요? 아 인생 선배님들 조언 좀 해주십시오.
1: 여러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면, 비수면 각종 경험담과 후기도 보내주세요.
0: 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당연하게도 익명을 요청하신 96년생 겁쟁이님의 메디컬 갈등 드라마였습니다.
0: 아 이거 고민을 왜 하니 전 잘 모르겠어요.
1: 그죠? 아니 우리 건강검진하러 갔지 여기서 예능 찍으러 가는
0: 그래,
1: 거 아니잖아요.
0: 진짜.
1: 그리고 다들 관심이 없어요 남한테.
0: 없어요.
1: 진짜. 그리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0: 진짜.
1: 이미 병원에 계신 분들은 너무 바쁘시고 네. 옆에 계신 분들도 다 비몽사몽 할 테니까 네. 서로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0: 아 근데 처음에 고민이 될 만하긴 해요. 왜냐면 진짜 혹시나 헛소리를 할까 그게 사실 예능에서 많이 보이긴 했잖아요.
1: 근데 저 진짜 갑자기 궁금한 게 그 네. 예능에서 나왔던 것들 진짜일까요?
0: 진짜일 거예요. 왜냐면 네. 근데 저도

0: 학생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속에 숨겨놓은 은큼한 상상들이 많아요? 왜 걱정이 많아요?
1: 약간 치중 진담하듯이 그렇게 나올까 봐.
0: 뭔가 들키면 안 되는 것들이 많으신가? 아, 괜찮을 것 같은데. 홍선영님께서 아 카리나에서 터졌다. 카리나. 아, 근데 약간 제가 네. 수면 마취 중에 카리나 진짜 무섭긴 하겠다. 아, 저 진짜 제가 너무 소름 돋는데요. 진짜.
1: 아니 오수진님도 엄마가 처음에 비수면 괜찮다고 했다가 이틀 울었어요.
0: 아 너무 힘드니까.
1: 아 힘들죠.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다 수면으로 하긴 했거든요.
0: 저는 어릴 때 딱 한 번 네. 비수면으로 위내시경을 해본 적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1: 너무 힘들 것 같은데.
0: 계속 헛구역질하고 그때 우리 엄마가 왜 나는 비수면으로 시켜줬는지 모르겠어요. 하동철 님이 일단 수면 비수면은 모르겠고 여자친구랑 같이 가는 걸 멈추세요.
1: 그래 왜 굳이 같이 가야 되나?
0: 혼자 가요.
1: 네 혼자 가요.
0: 아니, 건강검진 뭐 같이 갑니까?
1: 이동승님 작년에 건강검진하고 간호사님께 여쭤봤어요. 수면하면서 헛소리를 하지 않았는지 웃으시면서 얌전했다고 하시던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
0: 다 말 안 해주신 걸 수도 있어요.

0: 이런 걸 걱정할 겨를이 진짜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몽사몽이고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1: 네. 맞아요. 이재영님께서는요. 예전에 수면 위로 미내시경 받았는데요. 그런데 도중에 깨서 제 위에서 검사 기기가 꺼내지는 걸 생생하게 느꼈어요. 수면이라고 무조건 끝날 때까지 수면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오.
0: 저도 건강검진 때 네. 이제 약간 그런 옷 입잖아요. 정말 아래가 뻥 뚫린 옷 같은 거 입잖아요.
1: 아, 있죠, 있죠.
0: 근데 갔는데 다 여자 간호사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네. 다 여자분이시고. 네. 근데 저는 나 그래도 저 가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위아래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수치심이 드는 거죠. 근데 너무 이제 너무 웃겼던 게 저를 이제 카트를 끌고 가시면서 네. 폴킴님 맞으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1: 더 부끄러웠겠다.
0: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래 저를 님께 맡겨요. 저를 책임지세요.
1: 아, 좀 민망하긴 하죠.
0: 김병수님께서 저는 뽕 소리는 생리현상 터질까봐 조마조마해요.
1: 아, 에이 이 정도는 뭐
0: 뽕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1: 뽕이 문제가 아니지.
0: 뽕은 정말 귀여운 수준입니다.
1: 네, 오예나님께서 건강검진 한 번도 안 해본 96년생 여기요. 저도 저 고민 있는데 라고 하셨어요.
0: 그 96년생 분들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더 흐르잖아요.
1: 네.
0: 지금 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몸에 이상이 있냐
1: 있는지,
0: 없는 게 더 중요하죠.
1: 네. 30대가 넘으면 한 번씩은 꼭 해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0: 그럼요. 네. 안 하고 후회할 바에는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김은혜님께서 저 비수면으로 했다가 울고불고 간호사님 팔 잡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뒤로 수면으로 했는데 진짜 편하고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잠드는 게 무서웠는데 하고 나니 진짜 아무 느낌 없어요. 수면 추천합니다.
1: 맞아요.
0: 그럼 요즘에 안 하는 사람이 사실 없죠.
1: 그렇죠. 네. 1223님. 저는 수면, 남편은 비수면. 남편 왈, 으악, 으악 두 번만 하면 끝난대요.
0: 그 두 번 하기 싫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 아, 그 웩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0: 아, 진짜. 네. 이윤희수님이 혼자 가서 수면으로 하세요. 저희 아빠 비수면으로 하셨는데 엄청 아프대요. 그 헛소리는 어차피 나도 못 들을 테니까 그냥 잊어요. 맞아.
1: 네, 네. 김은혜님께서 저 비수면을 했다가 울고불고 간호사님 아우 했구나.
0: 이거.
1: 네. 김은경님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 가세요. 다신 안 볼 거라고 생각하면 용기가 나실 거예요. 네.
0: 진짜 멀리 한참 멀리 가세요.
1: 진짜.
0: 근데 꼭 그런데 멀리 굳이 가면 아는 사람 마주칠 수도 있어요. 괜히 약간 어머 누구누구 씨 아니에요? 은경 씨 아니에요?
1: 네.
0: 6505번님께서 저 마취가 안 돼서 저 마취가 안 되었는데요 하니까 이미 끝나셨어요.
1: 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전혀.
0: 괜찮아.
1: 너무 귀엽다.
0: 아 진짜 민수미님이 96년생인데 벌써 감기가 안 떨어지고 노골노골거리는데 저도 건강검진 받아야 할까요?
1: 근데 좀 몸이 안 좋다고 느끼시면 병원을 가보고 진짜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요.
0: 네. 이제 사실은 96년생이면 할 때가 됐어요. 네.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0: 저는 회사에서 사장님 다음으로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원들이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지만
1: 요즘 애들은 그냥 빠져가지고
0: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 라떼 같나요? 아니 근데 요즘 친구들 너무 나약한 면도 있지 않아요? 에어컨 튼 거 맞아요? 왜 이렇게 더워요?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는데 입이 근질근질하더군요.

0: 잖아요 어쨌든.
1: 무섭게 지금 저 때가 제가 막 들어갔을 때가 네. 7만 원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0: 어.
1: 한 달에.
0: 지금은 얼마예요?
1: 지금 막 거의 한 40만 원 되지 않아요?
0: 어, 그래요?
1: 뭐 너 많이 라떼는 말이야. 어? 그냥 그거

0: 밖에 있는 어린 친구들 소리 한번 질러.
1: 와.
0: 부럽다. 어디서 왔어요?
2: 제주도요.
1: 제주도요?
0: 제주도?
3: 제주.
0: 오, 멀리서 왔다. 서울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요.
2: 네.
0: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감사하대요. 진짜. 3735번님께서 라떼는 말이야 월급이 8만 원이었어. 그 와중에 저축도 했어.
1: 와, 8만 원이요?
0: 도대체
1: 나이가
0: 공룡시대 사람 아니에요? 공룡시대? 석기시대 아니에요? 석기시대? 1519번님
1: 네, 라떼는 말이야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야 된다 이 말이야. 그쵸.
0: 슬프긴 하다. 6944번님께서 라떼는 말이야 뽀로로가 어디야? 꿈돌이면 끝이었어.
1: 와, 꿈돌이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0: 꿈돌이 약간 이게 그 별 돌아다니면서 뛰죠.
1: 아, 이걸 아는

0: 좀 사서 쓰는 거긴 하지만 네. 정말 나무를 엮어서 만든 것 같은 빗자루 있잖아요. 막 어. 그런 걸로 막 모래사장 막 쓸고 그랬어요.
1: 저희는 진짜 그 분필가루 어. 터느냐고
0: 창문 밖에서
1: 이거 엄청 많이 했다고요.
0: 나중에 그 기계 나왔잖아요.
1: 네, 기계 나왔는데
0: 근데 기계는 성에 안 차. 어, 기계로는 털리지가 않아요.
1: 맞아.
0: 아, 진짜. 아
1: 진짜.
0: 우리 진짜 우리가 진정.

0: 윤건의 라떼처럼 듣고 왔습니다.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지금 신이 나셨어요. 지금 이렇게 사연이 많이 오는 거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라떼 얘기로 다들 신났어요.
1: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
0: 9091번님께서 라떼는 교실에서 장 열면 TV가 나왔어.
1: 어 맞아. 아 근데 계속 얘기하다 보면 제 나이가 이제 이미 들통난 것 같긴 한데
0: 라떼는 네. 그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책상 아래에 모니터 있었잖아요.
1: 책상 아래요?
0: 책상 아래 유리 그, 아래다 이렇게
1: 유리
0: 넣어놓고
1: 유리 아래에 있었어 컴퓨터가.
0: 근데 그 진짜 잘 안 보이고 불편하잖아요.
1: 맞아요,
0: 사실상
1: 맞아요. 아,
0: 박선자님께서 라떼는 말이야 소독차가 연기 뿜으면 동네들 다 따라 뛰었어.
1: 그랬죠.
0: 얼마 전에 저희 네. 집 앞에 소방 이
1: 소독차?
0: 소독차가 있길래 저도 따라갔어요.
1: 아 근데 그 냄새가 좀 중독되긴 해요.
0: 아니 근데 어릴 때 맡아서 그런지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0: 정말.
1: 아니 진짜 내가 봤을 때 우리 청취자분들 네. 우리 그 정도 아니에요.
0: 네. 아니에요. 진짜. 근데 그 꿀 나온다고 꽃을 아, 뽑아서 먹어본 적은 있어요.
1: 실비아 뭐 이런 꽃이었던 거죠. 빨간색 꽃. 라떼 유니수님께서 라떼는 방학식을 일찍 하던 늦게 하던 개학일이 무조건 9월 1일이었어. 지금은 학교마다 개학일이 다르다고 하던데.
0: 어, 그래요?
1: 아, 우리도 그랬나? 아, 우리 아닌 것 같아요. 아, 희수님은 진짜 반말로 보내셨어. 진짜 라떼 토크처럼.
0: 진짜.
1: 아이고야. 네. 오민영님께서는 라떼는 말이야 수면 비수경 내시경이 뭐

0: 뭐야 체면 봉투 받아왔어.
1: 미치겠다 진짜.
2: 와, 아니 체면 봉투가 이걸 학교에 가져가나?
0: 그렇게 학교 가져갔겠죠. 아. 진짜. 탁 서혜님께서 라떼는 우유 당번도 있었어.
2: 어, 우유 당번 있었죠.
0: 우리 방금 그 얘기했잖아요.
2: 네, 맞아요.
0: 초코우유 나오셨다면서.
2: 한 달에 한 번은 초코우유 나오는 날이 있었어요.
0: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우유는 없었어.
2: 다 흰 우유밖에 안 났어요?
0: 네.
2: 어, 진짜?
0: 그래서 제 기억에 어디 학교, 어디 학교인지 어느 지역에 가면은 어떤 우유를 준다. 우리는 어떤 우유 준다. 우유도 종류가 있잖아요.
2: 맞아요.
0: 막 그런 얘기는 했던 기억이 나요.
2: 오.
0: 진짜 체면봉도 충격이야 진짜.
2: 네, 강정림님. 나 때는 운동장에 모여서 김수로의 꼭지점 댄스 추면서 몸풀기 운동했어요.
0: 진짜 꼭지점 댄스 난리도 아니었어요.
2: 난리도
0: 진짜.
2: 아니었죠. 네.
0: 0513번님께서 라떼는 말이야 주말마다 학교에 폐유지 들고 갔어.
2: 아.
0: 이게 무슨 말이에요?
2: 그 그러니까 박스 같은 거
0: 네.
2: 모아서 가져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0: 이걸 왜 가져가요?
2: 그 저도 예전에 한번 들어봤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마 뭐 필요한 데 있으니까 했겠죠? 네. 맞아요 맞아요.
0: 약간 모아서 재활용하고 그랬나? 김소라님께서 어머 해나님 몇 살이세요? 왁스칠 나도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저학년 때는 나무바닥이었다가 고학년 돼서 본 건물로 가니까 나무바닥 아니었거든요.
2: 어.
0: 갑자기 친밀감 급상승이네요.
2: 네, 저도 1학년 때까지 나무바닥이었다가 한 학년 올라가니까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바뀌었어요.
0: 갑자기 네. 급하게 막 선을 그으시네.
2: 네.
0: 2407번님께서 라떼는 말이야 콩어플로 라디오 듣는 게 어딨어. 주파수 맞춰서 라디오 듣다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공테이프에 녹음하면서 듣고 그랬어.
2: 그럴 수 있죠.
0: 진짜.
2: 네, 3088님 라떼는 말이야 샵8910이 어딨어. 라디오에 엽서 사연 보내면 한 달 뒤에 소개했어. 오 맞아 맞아 맞아.
0: 라떼는 좋아하는 연예인 사섬 있었어요.
2: 어 맞아 맞아.
0: 거기 전화하면 연예인이 뭐 녹음된 ARS 같은 걸로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하면 아 진짜 우리 추억팔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2: 아 벌써요?
0: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 이런

0: 진짜 저 발매되지 않은 곡 중에 써놓은 네. 노래 중에 라떼는 마랴라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1: 어, 있어요?
0: 라떼는 마랴 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어. 네, 차마 창피해서 발매를 못했어요. 자, 저 이제 인사 나눌 차례입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나와주실 거죠?
1: 그럼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올게요.
0: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사연들 열심히 소개해 볼게요.
1: 네.
0: 저희는 광고 들으면서 혜나님 보내드릴게요.
1: 안녕.
0: 조심하세요.
2: 팀장님, 이제

0: 신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2: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고기능 고효능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속 보습 장벽 판테놀 세럼,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즈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립니다.

0: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1: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오늘부터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2: Hi guys, it's Gabby. Tension manager, music manager, 사연 manager. 다들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Super Radio.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위제로
9: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8: 위제로
9: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8: 위제로
7: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10: 일양약품.
1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2: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실컷 보고 왔어요. 분홍, 보라, 흰색, 파란 색깔별로 꽃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놀고 왔습니다. 이야, 아마 노는 데 최선, 그러니까 일하는 때 최선을 다하는 건 물론이고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는 건 물론이고 노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지 않을까요? 김진옥 씨, 회사에서 직원 스트레스 관리 교육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듣고 싶은 문구를 다 함께 얘기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주책맞게 눈물이 핑. 한동안 좋은 기운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듣고 싶은 말 이런 거 교육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서로 해주고 또 들을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진옥 씨 말씀처럼 눈물이 핑 돌면서 마음이 촉촉해질 것 같긴 한데. 7241 김치만두 100개 정성으로 만들었어요. 엄마가 파는 만두는 안 드시고 제가 만든 만두만 드시거든요. 힘도 들고 허리도 좀 아팠지만 엄마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만은 너무 뿌듯합니다 하면서 사진 찍어 보내셨는데 어쩜 이렇게 만두를 잘 빚으셨어요. 저는

스페셜 러브 거미 휘성이었어요. 집에 가는 길이 많이 막혀서 자의로 야근 중이에요. 3747. 오, 자의로. 이거는 또 타의가 아닌 경우는 또 할 만도 하죠. 차에서 듣다가 사무실에서 사랑하기 좋은 날 들으니 새로운 기분이에요. 얼른 정체 풀려서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 야근에는 좋은 점이 좀 있죠. 첫째, 내가 끝내고 싶은 순간에 끝낼 수 있다. 아이, 사실 타이로 하는 야근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업무를 다 끝낸다든가 아니면 몇

전국의 김밥집 사장님들 파이팅입니다. 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 좋아요. 보통 이런 건 알바생들이 보내시거든요. 사장님들은 좀, 이 사장님 잘 되나 봐요. 김밥 매장이 잘 돼서, 아유, 이 시간인데, 6시 21분인데, 오늘은 한숨 돌리네. 이게 반가우신 거 봐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장사 잘 되기를. 또 여름철이니까 위생 더 신경 쓰실 텐데, 아무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금일아떼 한 잔 사장님 받아주세요.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사무실에서 최신형 컴퓨터 교체해서 너무 기쁜데 작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깔고 정리하느라 눈에서 피날 것 같아요. 0210. 그래도 50대 중반 컴퓨터도 못하는데 아무 도움 없이 혼자

0: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퇴근 시간을 좀 넘기고 서둘러 약속 장소로 갔다. 계열사 여직원들이 내가 대리로 승진했으니까 한턱을 내라고 하도 성화를 해 준비한 자리였다. 아, 늦어서 미안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가게는 한산했다. 금방 일행을 찾을 수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 명만 와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1: 다들 급한 일이 생겼다고 못 온대요.
0: 기꺼 불렀더니 뭐야. 섭섭하긴 했지만 어쩌겠는가. 그래도 이왕 만났으니 우리는

현실이라고 다들 말하지. 하지만 나를 믿어준 사람 덕분에 내 현실은 기적 같은 동화가 되었다. 아무래도 나는 전생에 어느 작은 고을이라도 구했던 게 틀림없다.

최고의 선물 B였습니다. 식사 자리에 나머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던 거 왠지 작전이었을 것 같아요. 우태영 씨. 저도 잠시 의심을 했는데 그러기엔 근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후반부에라도 그 얘기가 한 줄쯤 언급이 있었을 텐데 그게 없었고요. 그러기엔 입사한 지 너무 얼마 안 된 여직원이어서 아니 신입사원들한테 그런 걸 밀어 신입사원한테 그런 걸 밀어주면 그게 오히려 부담이죠. 나는 일하러 회사 들어왔는데 아니 그 이럴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우리의 하도 드라마를 많이 본 우리의 그냥 상상이었던 것 같고요. 4727, 와, 전생의 덕을

많이 싸우셨나 봅니다. 작은 고울을 진짜 많이 구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고울을 한 개만 구한 게 아닐 수도 있죠. 이 고울 저 고울 많이 구하셨을 수도. 4727이어서 이경란 씨. 경제적인 조건 많이 따지는 시대. 동화 같은 이야기네요. 근데 24년 전이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이 순수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5890. 저도 남편이랑 결혼할 때 남편은

먹고 잘 살고 있어요. 8047, 2002년 월드컵. 누군가는 그때 배우자를 만나 길을 찾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길을 잃기도 했던 시절이었죠. 저는 후자였지만 이분은 잘 되셨기를. 아, 아픈 추억이 또 이분은 훌쩍. 8047이어서 최원일 씨, 아직 청혼 못하신 분들 내일이 기회입니다. 남아공을 이기고 32강 진출하는 순간 모두가 환호할 때 그때 금반지 준비해서 청혼하십시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금반지는 맞을 것 같고요. 요즘 금 시세가 워낙, 그래서 청혼을 금반지로 진심이잖아 이럴 것 같긴 한데, 아니 우리가 이기고 32강 가도 너무 벌건 대낮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청혼하기에 약간 이렇게 뭐 노을이 질 때나 이런 건 벌건 대낮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송장용 씨가 보내주신 사연 후기입니다. 월드컵 시즌이 되니 문득 2002년 당시 제가 그녀에게 청혼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는 무사히 결혼했고 딸 하나 낳고 가족이 되었죠 하셨습니다. 아, 월드컵 때마다 4년 한 번씩 꼭꼭 딸도 엄마 아빠 그때 그러면서 그 얘기할 것 같고, 그죠? 고맙습니다. 송장용 씨,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소란의 행복.

0: 뷰티풀 데이 어반자카파, 그 앞에는 소란의 행복이었습니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3: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4: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태양, 눈, 코, 입.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서르게 데이브레이크였습니다. 주말에 시댁에서 하시는 이것 밭 가는데요. 사연이 소개되면 농사 지으러 갈 때마다 기쁠 것 같습니다. 김나현 씨. 아우, 지금 한창 이거 손 많이 가죠. 김나현 씨 진짜 그래도 시댁에 이렇게 가신 거 보면 아주 효부, 효자, 며느리인 것 같습니다. 아주. 김추현 씨, 광양 이게 최고입니다. 광양 이거 정말로 유명하죠. 그리고 문은미 씨, 매년 이것 청 만들어서 주시는 엄마 덕에 요리할 때, 배탈 났을 때 쓰임새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 청 만드는 거 배워야겠어요. 그러게요. 엄마도 쉽게 만드시는 거 아니고 이거 일일이 손 다 가서 만드는 건데 도와드리면 참 좋아할 것 같죠? 문은미 씨였고요. 김봉수 씨. 여름엔 아내가 텀블러에 얼음 넣고 이걸로 차를 만들어주는데 아내도 이것도 최고예요. 하, 부부 사이가 이렇게 좋다고 또 이 시간에 광고를 하시네요. 남편이 얼마나 이쁘면 그냥 이거 혼자 드셔도 되는데 남편 그냥 텀블러에 얼음 넣고 그냥 야 이거 그냥